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허림 작사 윤학준 작곡 마중. 오직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음원, 손태진의 노래 그리고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가곡 마중은요, 2014년 강원도 화천 비목 콩쿠르 창작 가곡 부문 1위를 받은 곡입니다. 생각하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데, 아, 지금 이미 대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가곡 중에 하나가 됐죠.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한다는 뜻의 마중. 참 따뜻하고 설레고 때론 그리움이 담긴 말입니다. 기다려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은 먼저 나가서 마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꽃으로 서 있겠다는 그 마음처럼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한번 표현해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카티 프로 시!

영화 러브어페어 가운데 피아노 솔로 애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고요. 재현주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당 창고에서 음악을 꺼내서 오프닝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오프닝으로 마중 가곡이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우리 전상하님도 애청자가 되어 항상 듣고 있는데 마중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안상준님도 너무 좋네요. 댓글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셨고 또 김만호님도 이 아침 노래 너무 좋아라 하셨습니다. 유서님은 아당님들과 제가 오늘도 정원님 마중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Over the Rainbow. 아, 우리 피디님이 오늘 아침부터 계속 좋은 곡들을 골라서 들려주시네요. 소프라노 실비아 맥니아가 노래하고 앙드레

오버다 레인보우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여러 버전이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와 앙드레 프레빈의 재즈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두 명의 클래식 연주자가 정말 멋진 재즈를 구사했죠.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면 나는 습관처럼 차 안 블루투스 연결해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고요한 차 안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예전 같으면 바로 들리던 엄마의 활기차

한 목소리는 몇 번의 기다림 끝에야 겨우 닿는다. 엄마의 귀는 예전 같지 않다. 전화벨이 울려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신다. 전화벨이 오래도록 울린 뒤에야 받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짧은 기다림은 매번 길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침묵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용히 스며든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혼자 계시다 넘어지신 건 아닐까? 그때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긴장했던 마음이 풀린다. 엄마 나야. 어 그래 밥은 먹고 출근하냐? 엄마의 첫마디는 늘 밥이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쁘니까 과일이랑 견과류 정도 챙겨 먹고 나온다고 말하면 아침은 된장찌개를 끓여서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엄마에게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다. 하루를 버텨낼 힘이고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다.

화장도 해야 하고 아이도 챙기며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딸의 사정을 알면서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끼니만큼은 꼭 챙겨 먹으라고 매번 같은 말씀을 덧붙이신다. 어떤 날은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고 어떤 날은 하루를 붙잡아주는 말처럼 다가온다. 엄마에게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자식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굶지 않게 하는 것,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절실한 사랑이었으니까. 어느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왜 이 바쁜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걸고 있는지. 엄마가 나를 걱정하듯 나 역시 엄마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혼자 차린 밥상이 외롭지는 않은지, 약은 제때 챙겨 드시는지 마음이 자꾸 쓰인다.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비로소 나의 하루도 제자리를 찾는다. 이제는 안다. 밥 먹었니? 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라 라는 엄마의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침 7시 40분경이면 어김없이 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린다. 신호음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꺼이 그 시간을 기다린다.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올 나의 세상, 그 다정한 안부를 위해서.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오래된 음원이었어요. 아, 전설적인 테너 베냐미노 질리의 노래 그리고 프랑크 기운을 가지고 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어린이집 원장 변수연의 책 친정엄마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매일 아침 그 바쁜 아침에 늘 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린다는 저자의 얘기를 듣고 일단은 아, 좀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뭐 각자 사정은 다르니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겠죠. 부모님의 사랑은 참 이게 거창한 표현, 특별한 표현이 아니어도 늘 깊게 느껴집니다. 밥은 먹었니? 뭐 차 조심해라. 옷 따뜻하게 입었니? 날씨 추워졌는데. 그런 일상의 말들 속에 얼마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걱정이잖아요. 어릴 때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모두 걱정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번 제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검진 받았니? 잠은 잘 자니? 같은 말씀 계속 하세요. 그게 정말 찐 사랑이죠. 연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긴 통화보다 별 용건 없이 자주 드리는 짧은 전화 한 통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만약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짧게라도 꼭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뭐 그냥 용건 없어도요.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특별한 용건이 없었던 그 통화에 부모님은 더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8521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피말리는 불멸의 고통을 아름다운 선율로 달래봅니다. 이렇게 사연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망막 박리 수술 후 최소한의 생존 활동을 제외한 24시간을 엎드린 자세로 버티고 있는 7학년 3반 햇병아리 할머니입니다. 물을 마음껏 들이킬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일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굴곡 없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그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 새삼 가슴에 깊이 새기며 가볍고 당연하게 흘려버린 지난 시간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드러운 정원님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이랍니다. 속히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오셨네요. 아유, 사연만 읽어도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다 느껴집니다. 그러시군요. 빨리 회복하셔서 일상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때까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신청해 주신 곡은 아마 힘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밝은 곡 신청해 주셨네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보내드릴게요. 올레 에드버드 안톤센의 트럼펫 그리고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 flat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라르 안톤센의 트럼펫과 제프리 테이트가 제휴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521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빨리 회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식빵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도 이런 응원 메시지 보내오셨어요. 저도 망막박리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이 잘 되어 지금은 어느 정도 시력이 남아있습니다. 잘 회복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과 이런 응원이 넘치는 우리 아당 가족들, 너무 뿌듯하네요.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하나에서 매일매일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이야기 들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반응해 주시네요. 우리 뿌미애미님은 제 남편이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드려요. 효자 남편. 효자 남편 좋으시죠? 어떤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분들은 또 효자 남편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그러지 마세요. 효자 남편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자녀들이 그 효자 남편의 DNA 받아서 효도할 거거든요. 루실라님은 오늘은 쉬는 날이라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둘레길 걷고 있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번 토요일 남양 성모성지에서 뵐게요. 기대됩니다. 그래요. 저도 기대됩니다. 꼭 그날 뵙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9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9번은 비교적 짧은 곡이에요. 하지만 헝가리 춤곡 특유의 생동감과 또 경쾌한 리듬이 응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제목에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빠르지만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말 것이라는 지시처럼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관현악의 풍성한 색채를 만나보고요. 이어서 벨기에 형제 피아니스트 스티븐 코라츠니와 스테인 코라츠니의 피아노 4핸즈 버전으로 같은 음악이 지닌 또 다른 매력을 들어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9번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9번 2단조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먼저 들었고요. 이어서 같은 곡을 스티븐 코라츠니와 스테인 코라츠니 벨기에 형제 피아니스트의 포핸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같은 곡을 다른

버전으로 듣는 거 너무 좋다고 3943번님이 보내오셨네요. 그렇죠? 재밌죠? 또 다른 맛도 있고 같기. 그레이스님은 빠르지만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 것. 나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또 템포 지시어에서도 또 이런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아까 전에 모닝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차에서도 레인보우에서도 클래식이 흐르다 보니 조금 지연은 있네요. 하하. 출장 가는 중 장거리 운전에 클래식 음악은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도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늘 애청하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음악 들으면 장거리 운전할 때 정말 그보다 더 좋은 벗이 없죠. 하지만 음악에 또 너무 심취하면은 운전하면서 주의력이 흩어지니까 한 귀로만 들으시면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운전, 졸음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러시아의 민요, 검은 눈동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앙드레 리유가 주연하는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 흥겹습니다. 사실은 멜로디 자체는 구슬픈 단조 멜로디인데 이렇게 흥겨운 템포에 신나는 리듬이 함께하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은 윈 요한 슈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사실 며칠 전부터 제가 듣고 싶어서 준비해놨던 곡인데 계속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밀려서 다음으로 밀렸는데 오늘 드디어 순번을 타서 나가게 되는 음악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77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논 트로퍼 비바체. 아, 너무 길죠. 빠르고 익살스럽게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활발하지는 않게라고 아주 섬세한 지시를 해놓은 곡입니다. 자,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주연은 슈타츠카플레 드레스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가운데 패기 넘치는 사막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논 트로퍼 비바체 보내드렸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리사 바티아시빌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우리 청취자 달빛 산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최근 발목 골절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한 젊은 여성분이 핸드폰을 보는 척 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고 그 따뜻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도 있지만 또 이름 모를 분들의 작은 친절 속에서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신청하신 곡 포레이 스틸렌느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음악과 따뜻한 마음이 늘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 1부 끝곡 들으시고요. 가브리엘 포레이 스틸렌느 G단조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와 카레나 비즈니엡스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

0: 새로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황진희 씨 김한서 역 김성태곡 꿈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목소리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관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ARD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라벨의 라발스 등을 연주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습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4개와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를 들려주죠.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노래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220년 역사의 루체른 심포니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하엘 단데를링이 지휘하고요. 한재민의 첼로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결성 54주년을 맞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에딧 피아프의 샹송, 엔니오 모리콘의 영화음악 등을 연주하죠.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책 선물입니다. 작가 이단의 콩깍지라는 책인데요. 반려자를 떠나보낸 절망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저자의 홀로서기와 삶을 돌아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고도 위험한 여인 까르멘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파멸을 부르는 팜 파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녀를 사랑한 남자들은 누구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조르주 비제이 오페라 까르멘입니다. 오페라 까르멘은 프랑스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스페인 세비야. 뜨거운 태양과 투, 집시와 밀수꾼들이 살아가는 정열적인 도시입니다. 자, 먼저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주인공 까르멘은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집시 여인입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무엇보다 자유를 사랑하는 인물이죠. 돈 호세는 성실하고 순박한 군인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청년이었지만 까르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에스카미오는 세비야 최고의 스타인 투우사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로 까르멘의 새로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엘라, 호세의 고향 친구이자 약혼녀입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끝까지 호세를 구하려 애쓰는 인물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비야 광장. 군인들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담배 공장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친 여공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바로 까르멘이 등장한 것이죠. 아름답고 당당한 집시 여인. 남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까르멘은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붙잡으려 할수록 달아나는 새와 같은 것이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노래를 마친 그녀는 무심히 서 있던 한 군인에게 꽃 한 송이를 던집니다. 그 남자가 바로 돈 호세입니다. 사실 그 순간만 해도 호세는 몰랐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페라 까르멘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아리아죠. 하바네라, 사랑은 자유로운 새와 같아. 메초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였고요. 헤어베트 폰 카레안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파리 오페라 극장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후 담배 공장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까르멘은 상대 여공에게 칼을 휘둘러서 체포되고요. 돈 호세는 그녀를 감옥으로 호송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까르멘은 호세를 유혹하죠. 그리고 결국 호세는 그녀를 놓아주고 맙니다. 까르멘은 자유를 얻고 호세는 대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호세는 가장 먼저 까르멘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두 달 동안 그는 한시도 까르멘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선술집에서는 집시들의 노래와 춤이 한창입니다.

실제 오페라 극장에서 보면요, 정말 흥분하게 되는 아리아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음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집시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 아, 이 노래는 여러 사람이 같이 했죠. 아그네스 발차와 잔느 베르비에 그리고 크리스찬 바르보가 노래했고요. 헤르베트 폰 카라얀지아는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 술집 문이 열리면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합니다. 세비야 최고의 스타 투우사 에스카미오가 등장을 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경기장만 들어서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쯤 될까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멋진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이 곡 역시 뭐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투사의 노래. 바리톤 호세 반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계속 같은 오케스트라예요. 카라얀의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파리 오페라 극장 합창단. 남영란님은 까르멘 음악들이 다 좋아서 더더 좋아요. 화려한 무대도 좋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페라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일 강추하는 오페라가 까르멘이에요. 얼마나 저도 재밌게 봤었는지. 또 엉겅퀴님은 처진 기분이었는데 마치 오페라 극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으로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카미오가 떠난 뒤에 마침내 호세와 까르멘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호세는 그 두 달간 그것도 까르멘을 놓아줌으로써 가게 된 과목이었는데

야, 제가 이 오페라 까르멘에서 가장 애정하는 아리아예요. 정말 저의 최애 아리아, 꽃노래. 그리고 이 테너 호세 까레라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돈 호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름도 호세 까레라스일까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군대로 복귀하라는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다. 군인으로, 고향으로, 원래의 삶으로. 하지만 까르멘은 말하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가자고. 호세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결국 군복 대신 까르멘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까르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가 된 것이죠. 시간이 흐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호세. 하지만 까르멘의 마음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죠. 사랑이 끝났다면 끝난 것. 그것이 또 까르멘의 방식이었습니다. 산막은 아름다운 간주곡으로 시작됩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까르멘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3막 시작하는 간주곡입니다. 봄비향기님이 나도 까르멘처럼 자유롭게 살아볼 걸 현실은 모범생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까르멘 나중에 들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모범생 좋습니다. 한편 호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미카엘라가 위험한 산속 은신처를 찾아옵니다.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노래하죠.

이젠 두렵지 않아. 소프라노 카티아 리치아렐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라의 아리아였습니다. 그 무렵 까르멘은 카드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죽음 그리고 또 죽음. 까르멘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합니다. 그 시각 에스카미오가 까르멘을 찾아옵니다. 두우사죠. 질투에 사로잡힌 호세는 에스카미오와 결투를 벌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결국 미카엘라의 간청을 들은 호세는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까르멘에게 말하죠.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웠죠.

자, 이제 마지막 사막입니다. 세비야의 투장앞. 오늘은 에스카미오가 경기에 나서는 날입니다. 군중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까르멘에게 말합니다. 돈 호세가 근처에 있어. 조심해. 하지만 까르멘은 웃으면서 대답하죠.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돈 호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호세는 애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함께 떠나자고.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지만 까르멘은 단호합니다. 사랑은 끝나면 끝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유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죠. 급기야 까르멘은 호세가 주었던 반지를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질투와 절망에 눈이 먼 호세는 결국 까르멘을 칼로 찌르고 맙니다. 투우장 안에서는 에스카미오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투우장 밖에서는 까르멘이 숨을 거둡니다. 환호와 죽음, 축제와 비극, 까르멘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까르멘은 막을 내립니다. 제가 처음 까르멘을 봤을 때 탁 이 마지막 음악이 끝나고 정말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저도 같이 일어나서 치면서도 멍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압도당했던 그 시간, 이 아리아들과 그 극적인 내용의 또 화려한 무대, 춤도 많고 합창도 많고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자, 등장인물 캐릭터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까르멘, 정말 자유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여인이죠. 사랑도 소유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삶의 방식을 굽히지 않습니다. 돈 호세, 성실하고 순박한 군인이었지만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인물이죠. 까르멘을 사랑했지만 결국 그녀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스카미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투우사, 위험을 즐기며 살아가는 인물로 까르멘과 닮은 자유로운 에너지를 또 지니고 있죠. 미카엘라, 순수함과 헌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끝까지 호세를 구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그의 비극을 막지는 못하죠. 이 까르멘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까르멘은 자유를 위해 사랑을 포기했고 도노세는 사랑을 위해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이 비극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랑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감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착이 되어서 파멸로 이끌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까르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오페라 역사상 가장 강렬한 인물로 남게 했죠. 사실 흥미롭게도 이 걸작인 오페라가 오늘날의 명성과 달리 초연 당시에는 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1875년 파리에서 처음 공연되었을 때 관객들은 자유분방한 집시여인 까르멘이라는 그 인물, 그 캐릭터를 참 불편하게 여겼고요. 비평가들 역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면서 혹평을 쏟아냈죠. 비제는 작품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실망 속에 초연 3개월 뒤에 3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유럽 전역에서 까르멘이 폭발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결국 비제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 탄생하는 순간을 끝내 보지 못한 셈이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운 비극이죠.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오페라 까르멘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또 다른 오페라 그리고 그 안의 인물을 따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0: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

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 BJ 오페라 까르만의 큰 영감을 받아서 작곡된 사라사테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까르멘 판타지 보내드립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BJ 자신도 몰랐겠죠. 한때 혹평을 받았던 자신의 오페라가 훗날 이렇게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걸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말이죠.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은 소년 빌리는 말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전 그저 한 마리 나는 새가 된 기분이에요. 어디 소년뿐이겠어요? 영화 F1 더 무비에서 30년 만에 트랙으로 돌아온 노장 소니는 말하죠. 시속 300km가 넘게 달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심장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찾아온다고. 그 순간 난 날고 있어. 그 찰나의 매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소음은 지워지고 오직 나만 남는 몰입의 순간.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한 편도 좋고 땀 쏙 빼는 달리기도 좋고 아니면 체험에 푹 빠져드는 이 한 시간도 좋고요. 나를 나답게 하는 행복한 그 하나 잊고 사셨다면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F1 더 무비, 또 오랜만에 듣네요. 에드시런의 드라이브였습니다. 정말 그런 거 있으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푹 빠져본 적 있을까? 나도 빌리 엘리어트의 빌리처럼, F1 더 무비의 소니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심장이 멈춘 것 같은,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그렇게 몰입된 순간이 있었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순간 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당황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그랬었는데. 여러분 어떤 순간이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는 한참 찾다 보니까 저도 있긴 있었네요. 네, 여러분 먼저 나눠주세요. 네, 그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또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감정일 수도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키님. 영화 보신 이야기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잠시 멈춤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가족 영화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함께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상자 속의 양 보고 오신 분들도 보셨다고 감상평도 남겨주셨던데, 맞아요. 그 작품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죠.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네. 고전은 영원하다. 고전 명작에서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대부 중에서 러브 테마, 이탈리아의 거장 작곡가 니노 로타의 작품이죠. 앞서 들은 곡은 천진한 아이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전쟁의 비극이죠. 금지된 장난, 로망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 몰입되시나요? 언제 시간 순삭 되시나요? 했더니 짱바님은 그냥 쉴 때, 놀 때 시간 순삭, 일할 때나 좀 시간이 빨리 가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오, 오히려 시간 여유롭게 있으면 잘 못 즐기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아닌가? 이상민님도 일할 때 집중할 때 시간 순삭. 멋있다. 멋있네요. 아카시아 꽃향기님, 안녕하세요 강희님. 저는 요즘 화초 키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정성 들여 키웠더니 꽃대가 바글바글 올라오고 성취감이 크네요. 이것도 행복이겠죠? 네, 저도 약간 요새 약간 맛보고 있는데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잔디님, 너무 심하게 빠져들어 옛날에 규수들이 사랑방에서 조각천을 가지고 바느질을 했다던 규방공예. 한문서예에 빠져 새벽 서너 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었던 때가 있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네. 양갓집 규수댁 같네요. 오초의 법칙님도 저 10여 년 전에 십자수에 빠져서 조금만 더 터더하다가 잠을 설쳐 몸에서 신호가 와서 자중했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목도리 뜨다가 막 생각

생각난다. 네. 오, 맞아요. 무슨, 네, 여성용품, 면, 땡땡땡, 그거 만들기에 꽂혀가지고, 막 사람들 거 선물한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러다가 너 허리 안 펴진다고. 완전 꽂혀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했던, 어머, 그거 생각나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김동흥님, 현실 속 빌런이 안 되려면, 조롱보다 이해하기,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누구에나 예의 지키기, 이익보다 항상 양심 선택하기, 분노에 휘둘리지 않기, 실수하면 인정하고 사과하기. 아, 이거 어디 대사인가 보죠? 명대사?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임을 기억하라. 그렇죠. 정말, 정말 저도 요새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느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는 법. 이게 가장 삶을 잘 즐기고 가장 만족감을 느끼고 질적으로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백상희님, 우리 고양이 쓰다듬고 이뻐서 보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하루 종일 고양이만 만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는 귀찮아하지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저희 고양이랑 진짜 저희 고양이가 말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진짜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정말 와 정말 그 오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영화에서도 보면 느꼈지만 사랑이란 시간에 비례하는구나 그런 것도 참 느꼈습니다. 왜 사랑의 언어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시간인 것 같다고. 너가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같다고.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요? 그거 다섯 가지 있잖아요. 시간, 선물, 스킨십, 또 뭐지? 두 개 알려주시겠어요? 네,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은 뭔가요? 저도 나머지 두 가지 노래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로켓맨 중에서 엘튼 존 유어송 듣겠습니다.

0: We are together now. 지금부터 함께 영화 음악.
1: 최강희의 영화 음악.
2: 네가 좋아.
1: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2: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1: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와,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저희 유튜브죠. 네,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이번에 첫 콘텐츠가 업로드 됐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공감해 주셔서 아, 정말 정말로 그쵸 여러분. 사랑은 배우는 것 같아요. 또 CBS 그 레인보우 어플 하단에 또 우리 영사배 광고가 나가네요. CBS의 사랑을 듬뿍 받는 체험이네요. 네. 아, 최강인가요? 네. 내가 좋다고? 그리움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최강의 영화음악 청취자분들은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중에 인정을 받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네요. 저 다섯 가지 언어 알았어요. 사실 예랑만이 올려주셨어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책이 서재에 있었어요. 인정,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래요.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은 뭘 받았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세요? 인정,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베베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에게 내가 받고 싶은 걸 줘요. 그래서 상대는 만족감이 다르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주는 건 시간이지만 시간을 받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상대가 뭘 받고 싶으냐에 따라서 정말 그걸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친구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주말에 가끔 친구가 오는데 물어봤더니 너는 사랑의 언어가 뭐야? 물어봤더니 저희 친구는 난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진짜 선물 받았을 때 정말 감동을 많이 느껴야 한다는 걸 제가 기억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아는 건 참 좋은 정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참. 로켓맨.

엘튼 존, 유어송 다음에 들으셨던 곡은 Up Close and Personal 중에서 셀린 디온, Because You Loved Me 였습니다. 8721님이 저는 어제 괜괜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봤어요. 배우들의 연기가 참 좋았고 과하지 않은 영화적 장치들 덕분에 화면 내내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신선했어요. 관계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강희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보셨다고 하셔서 저도 제 어제를 잠시 소환합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주 영화 전시 이벤트 선물 나누고 바로 잠시 멈춤 만나러 가볼게요. 이번 주 영화 전시 이벤트 선물입니다. 스페인의 거장 고야 전시회 초대합니다.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회입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몰입형 전시, 킹 오브 킹스 전시가 8월 말까지 연장됐다고 하죠. 장소는 롯데몰 김포공항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전시 고르셔서 고야 혹은 킹 오브 킹스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어주세요. 신청은 생방 시간 동안 문자로만 받습니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영화 잠시 멈춤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는 영화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도쿄 중심부 깔끔하게 정돈된 고급 맨션. 주말 아침 잠에서 깬 료타는 무심코 사진기를 집어듭니다. 렌즈 안에 들어온 풍경은 7살 난 아들과 노느라 거실에 차린 텐트. 료타는 빙긋 웃으며 잠든 아내와 류세이의 사진을 찍어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아픔과 혼란이 담겨 있어요. 사실 1년 전 료타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바뀌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6태를 키운 아들 케이타가 친자가 아니라니요. 그렇습니다. 병원의 과실로 서로 바뀐 두 아이. 그것만으로도 혼란스러운데 상대 가족의 모습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성공한 엘리트의 매사가 철저한 료타의 눈에 시골에서 작은 전파상을 하는 유다인은 무척 탐탁지 않았죠. 아, 저는 내일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오늘 하지 말자 주입니다. 얘들아, 잠깐 아빠도 같이 엇날리자. 가진 것도 배울 것도 없는 한량 같은 저자가 아버지라니. 오랜 고민 끝에 두 가족은 각자의 아들을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게 최선이라 믿으며

무심히 사진기를 돌려보던 료타의 손길이 문득 멈춥니다. 거기엔 케이타가 찍은 자신의 사진이 있었어요.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하는 뒷모습. 소파에

집에 조는 모습. 휴일 아침 늦도록 침대에 누워 잠든 류타의 얼굴과 팔. 늘상 일에 치여 당연한 듯 가족을 뒤로 한 류타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사진. 이렇게라도 아이는 아빠를 담아두고 싶었던 걸까요? 언젠가 유다이가 한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라고. 그때 그에게 료타는 쌀쌀맞게 대답했죠.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말도 덧붙였던 것 같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최고의 교육. 내가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소립니까? 아이들에겐 시간이죠. 아버지라는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 순간 그의 말이 료타의 가슴을 찌르네요. 아이가 바뀐 거 알고 당신이 그랬지? 역시 그랬었군. 역시라니. 당신은 케이타가 당신처럼 우수하지 못한 게 이상했던 거야. 그 한마디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울먹이던 아내의 원망도. 그래, 그랬는데. 그럼에도 넌 늘 나를 바라봤었구나. 나의 목을 가마앉던 작고 따뜻했던 손길. 그 동그란 눈동자로.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어오는 류타. 사진기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영화 잠시 멈춤 함께 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정말 오늘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 나눴지만 정말 사랑은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버지가 되는 법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을 놀아주는 법도 배워야 또 아이와 놀아줄 수 있다고. 근데 또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전 들었어요. 불안형과 안정형이 굉장히 잘 맞는다. 네, 또 사람은 확실히 용납받고 사랑을 꼭 한 번쯤은 받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축복동인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에너지와 분위기 자체가 다르지. 우리 청취자님도 모두 다들 사랑 한 번쯤은 받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큐님도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그렇지만 조금 더 크게 봐서 사랑을 주는 방법이란 받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을 받는 방법도 정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7880님,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처음 배워봅니다. 하면서 산을 걸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강의 음악까지 들으며 걸으니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셨는데 더 행복하시라고 신청곡 띄워드리고 싶은데 About Time 중에서 엘리 골딩 How Long Will I Love You 신청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8023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한 편의 영화인 거죠. 여러분께 이 곡 띄웁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나비엔.
18: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9: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박선영님, 헤일메리의 그레이스 박사만큼 초긍정적인 아빠의 82번째 생신이십니다 라고 하셨네요. 박선영님 아버님도 긍정적이시군요. 우리 선영님도 그러시잖아요. 확실히 부모님을 닮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는 프로젝트 헤일메리 중에 한 곡 들을까요? 해리 스타일스의 사인 오브 더 타임즈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 좋은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같죠. 안 되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더 안 되는 느낌이랄까?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오래 그리고 깊게 남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자잘한 행운도 그만큼 있었는데 말이죠. 좋은 일이 좋은 기운을 불러온 적도 물론이고요. 사탕처럼 입안에 넣고 오래오래 굴려보고 싶은 좋은 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걸 시작으로 지금부터 슬슬 만들어봐도 좋겠다 싶네요. 기분이 가라앉을 땐 힘차게 팔다리를 휘저으며 이수영 앞으로!

0: 나비 이승 앞으로 왔다가 점심 급식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지영님 먹어야죠. 또 금세금세 먹으니까. 똥강아지님 어제는 생각이 많아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지끈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괜찮네요. 그래요. 이게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오고 가고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함을 느끼는 게 진짜예요. 고난이 없으면 없는 게 되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좀 어떤 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하세요? 얘기해봐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들어주는 사람 있는 게 얼마나 평안한데요. 들어와 들어와. 고난 같고 들어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올품.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시크릿 별빛 달빛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3734님 맞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친정엄마께 결핍이 있어서 지인에게 얘기했다가 그게 아니라 부터 시작해서 네가 마음먹기 달렸다까지 충고만 잔뜩 듣고 더 피곤해졌어요. 지도 편달을 바란 게 아니라 그냥 그랬구나. 그게 듣고 싶었던 건데. 그게 말이에요. 아, 뭐지, 이게 자세한 어떤 이야기가 제가 쓰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겠지만, 지인이 절친인데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물론, 조금, 아, 그 말 말고 나 위로해줘. 아니, 차라리, 진짜 친하다며, 나 위로 좀 해줘. 라고 확실하게, 엄마 빵 샀다? 이러면은, 엄마 외로워서 빵 사서 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위로해줘.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위로를 받고 싶으면 위로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자꾸 지도 편달을 해주고 싶어요. 3734님, 그랬구나. 만약에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럼 더 허무해요, 집에 와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별 관심 없는데 내가 얘기했나? 그래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위로인 거죠. 내가 막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막 들어준답시고 우리 엄마 욕같이 해. 그럼 또 좋겠어요? 그건 또 아니라고요. 내 엄마는 나만 욕할 수 있다. 내 남편은 나만 욕할 수 있다.

0: 될 수 있다.
1: 그래서 그거 진짜 들어준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 들어준 걸 공감해준다는 건 더 쉽지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지돈편달이 너무 길다 그러면 고만 나 힘들다고 이렇게 아예 말로 표현하는 게 나아요. 커피 드릴 테니까 친정엄마께 결핍이 있으면은 카페인으로 채워보세요. 예. 뭐, 왜냐면 비타민 있으면 그런 거 주고 싶은데. 6042님, 전 그냥 편하게 수다 떨고 싶은데 그런 친구 없어요. 저는 백수고 다른 사람 바쁘고. 근데 제 전화가 방해될까 망설여지고요. 그래서 언니 방송 좋아요. 옆집 언니 마냥 들려주시는 방송이 좋아요. 이게 꼭 뭐 백수고 누구는 일하고 그래서도 있겠지만 뭐 전화 통화한다는 게 요즘 뭐지? 뭐 통화 포비야?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 때는 문자 이거 하다가 손가락 안 된 내가 아예 전화하자 그러고 전화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진짜 꽤나 많이 있대요. 그래서 아유, 손가락이 또 그렇게 잘 안 움직이고 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장이 내 마음처럼 왜 나의 마음은 이미 들끓어 있는데 막 써야 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전화 통화 이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직도 줄전화 쓴다. 집에서 줄전화 쓴다. 그래서 이거 통신 뭐가 있을 건데 그게 뭐 연결이 돼 있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주저리 쓰시면 저 혼자 막 상상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월드컵은 이미 시작했나? 우리나라 전이 내일부터 시작인 거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 불안감이 마구마구 몰려오기는 하지만서도 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또 위로해 준다고 또 글 썼네. 누나, 저는 내일 경기는 화면으로 보고 소리는 열만을 들을 생각입니다. 1864님 거짓말하고 있네. 방탄소년단 정국의 드리머스 카타리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아이브의 I am.

강물님이 신청하신 화이트한 시절의 화이트 말할 걸 그랬지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해바라기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저는 열망 가족들의 이런 솔직한 답변들 너무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내일 못 듣겠습니다. 0772님 왜 떨어? 왜 떨어? 당당하게 말하라 말이야. 거짓말하고 있네. 청취자에게 막말을 퍼붓는 DJ는 수영언니뿐. 저는 축구하는 날 결석 예정입니다. 아이스 사막. 본인도 내가 또 뭐 막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지. 막말은 그런 걸 막말이라 안 하죠. 이 와중에 틈새시장을 노리는 우리 나이살님은 내일 다 월드컵 보러 가면 아싸 그럼 내일 내 글 소개될 수 있겠다. 아니지 오늘 소개됐지롱. 기억해놨다가 내일은 소개 안 해줘야지. 나이살. 오늘 소개했어요. 내일은 없어도 나이살님만 글을 쓴다 해도 안 소개해줄래. 참고로 저는 축구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방송 드릴 거고요. 상황은 수영님께서 중간중간 말씀하시겠지요. 872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 100% 봅니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아들은 내일 왜 학교 가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면 왜 학교에서 축구를 안 틀어주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약간 뭐지? 라는 생각했는데 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2002 월드컵 전이죠. 근데 여학생이었고요. 축구를 전혀 모르고

그러고 하는데도 그때 그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축구 틀어달라고 선생님한테 막 난리 쳤던 거. 근데 선생님들이 남학생반들은 그런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2002 월드컵 전에 축구를 관심 갖는 여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근데도 월드컵 봐야 된다고 난리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안 틀어주셨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일 제가 중계하라고요? 라하다빠님. 한번 해볼 수 있다면은 해볼게요. 괜찮겠어요? 감스트가 날 텐데. 루시 스타라이트 터진 감자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마야 위풍당당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특히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5610님이 신청하신 성진우 너의 얘기를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땀이 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윤상 선배님이 이사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하시네요. 우리는 이사를 죽도록 이렇게 막 아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저거 버려 이거 버려. 윤상 이사 599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몰입형 전시 킹 오브 킹스 롯데몰 김포공항점 에서 8월 말까지 연장 전시 중입니다. 10만 청취자 20분께 초대권 2매씩 드려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 성함 적어서 생방 중에 신청해 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리에프 마음속을 걸어가 코요태의 만남 노이즈 어제와 다른 오늘. 수혜짱님이 집에서 목소리 들으니 두 배로 더 반갑네요. 수술 무사히 마치고 2주간의 입원 끝내고 컴백 홈. 입원 중에도 수영 씨 목소리 들으며 빨리 회복하기 위해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식구들 모두 나간 지금 체력 보충하려고 혼자 소고기를 한 점씩 한 점씩 여유 있게 구워 먹고 있어요. 조용히 먹으니 꿀맛이네요. 잘하신다, 잘하신다. 아이고, 잘하신다.

구이 뻐, 구이 뻐, 커피 드릴게요. 다 난 다음에 커피 먹어도 될때꼭 커피 드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밤마다 요즘에 소고기를 굽고 있거든요. 아들내미가 급성장기인지. 아, 근데 나 소고기 언제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샤브샤브 며칠 전에 피디님이 마지막이라고 회사 카드로 사줬어요. 근데 물에 빠진 소고기니까 구워 먹어야지. 뭐 맛이 좋았죠. 맛이 좋고 한데 소고기 추가는 못했어요. 그때 됐다 추가하고 싶었는데. 1947님. 하고 싶은 말을 방송에다 대고 한다. 1947님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잖아요. 구충. 그럴 때마다 일희하고 일비하면 정말 살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자영업을 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늘 함께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벌써 16년이나 함께 일을 하고 있네요. 사랑하지만 표현을 잘 못하고 표현을 하려니 방법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름 시도를 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그런 괜한 오해를 산 적도 있네요. 토닥토닥 하면서 함께 잘 늙어가려면 제가 노력해야겠죠. 서로서로 해야죠. 한 사람만 노력하면 지치잖아요. 그래도 부부가 이렇게 1년 365일 24시간 붙어 있는 건 진짜 진짜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해 이랬는데 왜 이래? 더위 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도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끼면 뭐 돼요? 그죠? 아끼지 마세요.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김건모 사랑해 신청하셨고요. 린, 자기야, 여보야, 사랑해.

0: 9451님이 50이 다 돼가는 직장인입니다. 친구야.
1: 저도 50이 다 돼가요.

20년 직장 다닌 기념을 아무도 안 해줘서 혼자 제주도 자전거 일주 중입니다. 나보다 일 늦게 시작했구나, 친구야. 이제 20년 되었니? 2박 3일 일정으로 와서 이틀째인데 수영씨 방송 들으며 거센 제주 바닷바람을 맞고 있어요. 혼녀를 허락해 주신 우리 집 은숙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네가 전하세요. 은숙 사장님이 우리 라디오를 안 들으면은 이걸 무슨 수로 전해요? 에? 제가 커피 두 잔을 딱 드릴 테니까 20년 동안 직장 잘 다녀줘서 또 은숙 사장님이 고맙다고 하시고 두 분의 또 사랑이 영원하시기를 사랑한다고 꼭 얘기하세요. 3728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울릉도 여행 출발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40주년 기념 여행입니다. 부산에서 모여 오후에 출발 예정인데 일 마치고 가려니 아침부터 계속 들뜨네요. 3대가 복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독도도 날씨가 너무 좋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이 넘었는데도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가니 옛날 생각나고 너무 신납니다. 수영 씨 울릉도 가보셨나요? 울릉도도 배 타고 가죠. 나 그럼 못 가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녀오는 다시 문자 드릴게요. 울릉도는 행사가 없었어요. 저도 가보고 싶고 또 울릉도는 저기가 유명하잖아요. 저거 그 나물 그거 어? 저기 아 그거 장아찌 해먹는 울릉도 아 곰취 아니고 아 울릉도 명이나물 아 내가 생각해냈어. 어 명이나물 그거 뜯으러 가야 되는데 막 뜯어도 되나? 안 되겠지? 신성우의 서시 745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Next, Here I Stand For You.

0: 것입니다. 영원히.
1: 아, 내가 보내려 그랬는데 수영 언니가 명이나무를 생각해 해내 버렸어. 아깝이.
2: 1913. 내가 항상 생각 못하면은 진짜 나 여기 못 있지.
1: 수영 씨의 급 퀴즈 맞히는 재미가 쏠쏠. N공사님, 퀴즈를 낸 건 아닌데 여러분은 정말 맞추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퀴즈가 필요 없고 제가 뭘 생각 못 해낼 때 그때그때 맞추시면 두 분께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없이는 절대로 방송 진행이 안 되는 12시에 만납시다. 다음 노래는요,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 269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 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4: 경동 나비엔.
1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6: 은미님이 살랑이는 바람에 수영씨 목소리 들으며 일찍 퇴근하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17: 여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 있어요. 안병숙님의 신청곡 최성곤
16: 네가 좋아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태,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분과 감정을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느낌 있다라는 말은 매우 긍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리죠. 느끼한 DJ가 진행하는 FM 팝스는 느낌 있는 곡들을 모아서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목요일 오후마저도 느낌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는 마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미키 토니 버시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준호맘님이 느낌이 좋은 방송 FM 팝스라죠 그러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느낌이 좋다고. 1913번으로 동준 오라버니의 그 느끼한 그 느낌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사실 느끼하진 않죠. 제가 뭐 느끼한 DJ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느끼하진 않죠. 구수한 쪽이죠 저는. 네, 된장 같은. 된장 같은 DJ가 팝송을 소개하니까 이 팝송들이 전부 다 약간 구수하게 들린단 말이죠. 네.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랙 서머님이 전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출근 시간 9시부터 라디오 듣는데 진짜로 이 시간만 기다려요. 오후 2시. 오늘도 2시간 또 후딱 가겠죠. 일도 집중, 음악도 집중. 네, 잘 들을게요. 음악은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됩니다.

0: 음악은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일을 좀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음악은 여러분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리사님은 식용유같이 느끼한 동준영님 FM 팝스는 깔끔하게 신선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러셨어요. 아, 칭찬이신 거죠? 고맙습니다. 눈치원님이 출발이 매끄럽네요 그러셨어요. 언제는 안 매끄러우세요? 아, 몇 번 제가 실수를 했죠? 그래서 다 실수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여튼 갑자기 볼륨이 평소하고 다르다든가 뭐 이런 일들 있죠. 그럴 때 가끔 실수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Survivor의 High on You, Journey의 Don't Stop Living, 그리고 Van Halen의 노래 Dream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Van Halen의 보컬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때는 세미 헤이거, 기타리스트 겸 보컬리스트죠. 노래 참 잘해요.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노래 이어집니다. Trisha Yearwood의 노래 How Do I Live, 그리고 리안 라임즈의 I Need You.

1988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니스에서 일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니스는 햇살이 가득하고 여유가 넘치는 곳이지만 그날은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죠. 시간이 나서 시내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이슬비는 날리지만 따스한 날씨가 저를 우산도 없이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휴대용 카세트가 쥐어져 있었고요. 지금은 작고 세련된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휴대용 카세트가 최고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들어가질 않아서 제 품속에 꼭꼭 숨겨서 들고 다니던 모습이 참 정겹네요. 이슬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중 하나가 바로 이 곡이었죠. 빗방울 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 멋진 선율은 제 마음을 감성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제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노래를 리플레이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들었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슬비가 이 노래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비가 내리면 이 노래가 떠오르고 이 노래를 들으면 프랑스에서 빗속을 걸었던 그날의 추억이 아련해집니다. 저는 그 길에서 뜻밖의 친절을 만났습니다. 삼각별 마크가 반짝이는 승용차가 제 앞에 멈춰서더니 저한테 시내로 나가는 길이면 태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긴 했지만 비에 잔뜩 젖은 상태라 제가 주저했죠. 그랬더니 운전자가 비에 젖은 저를 흔쾌히 태워주더라고요. 제 옷이 비에 젖었는데도 개의치 않고 저를 차에 태워준 그 순간 낯선 나라에서 느낀 작은 호의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듣고 있었던 그 노래가 단순히 혼자 걸어가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뜻밖의 도움과 따뜻한 인연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니스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빗속을 걷던 기억, 낯선 사람의 친절이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춰준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빗속을 걸으면서 들었던 그 노래와 낯선 이의 친절이 어우러진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저는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프랭크 시나타의 My Way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에서 조기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1988년에 야 그때는 뭐 이

휴대전화는커녕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 니스에서 일하셨군요. 예. 그 하여튼 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블루294님이 베르사유 궁전 입구에서 검색 줄서기 기다리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던 생각이 나요. 지금도 장거리 비행 유럽 미주 여행 때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들고 가서 잘 듣습니다. 와우, 아직도 그게 있으세요? 아, 갖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김영표님, 어떤 곡인지 궁금했는데 이 곡 딱 들으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하게 되네요. 그러셨어요. 그쪽 그 저 유럽 쪽도 그렇고 저 북미 쪽도 그렇고 이렇게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안 쓰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우산을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네. 이사걸님이 아 이슬비 내리는 니스 거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걷다가 인연을 만났다는 줄 알았는데 친절한 호의만 받으셨군요. 그래도 충분히 멋지고 낭만이 넘칩니다. 그러셨어요. 글벗님이 배려와 친절이 그렇게 돌고 돌다 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배려와 친절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기정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락세트의 Dangerous 그리고 영화 맘마미아 가운데서 크리스틴 바란스키와 필립 마이클이 함께 부르는 Does Your Mother Know?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이 연주 음악 아마 귀에 익으실 거예요. 네, 반젤리스의 앤썸. 이 노래 그 2002 월드컵 때 많이 나왔죠. 네. 내일이 또 월드컵 저 첫 번째 경기가 이루어진 내일 아침 11시 체코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꼭 좋은 성적 내길 바라면서 반젤리스 앤썸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산타나의 Hold On이었습니다. 산타나의 노래는 이제 산타나가 그룹 이름의 산타나인데 기타리스트가 카를로 산타나잖아요. 산타 이 기타리스트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룹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노래도 참 멋있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타 연주가 아주 불을 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603번으로 고등학교 때 경문고 오빠가 카세트 테이프 앞뒤에 한동준의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녹음을 해줘서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들을 수 없으니 아쉬워요. 그러셨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경문고 오빠는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아니 제가 상문고를 나왔는데 그 경문고 나온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우 그 경문고 오빠가 그냥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든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경문고하고 가만있어 봐. 어디 이 동창회를 저희 상문은 은광이랑 같이 했거든요. 경문고는 아유 그 장필순 씨 나오는 학교인데 어디랑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같이 문자로 끝나가지고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한동준의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

0: 1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지인의 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퀸.

셸린의 Got to be Real, The Emotions의 Best of My Love, 안나 켄드릭과 저스틴 팀버레이크, September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L 블루님이 다른 날도 좋지만 오늘은 선곡이 더더욱 너무 좋습니다. 최고예요. 근데 이런 사연이 거의 매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좋다는 얘기죠. 매일 좋은 걸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61번으로 한동준님의 보이스와 얼굴을 생각하면 잘생긴 도넛이 떠오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둥글둥글한 성격, 목소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그 글피도 계속 함께하는 소리 없는 애청꾼, 네. 영미교통 김형기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넛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도넛 동글동글, 제가 원래 약간 분위기가 동글동글해요.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땐 더 동글동글했고요. 어렸을 때는 더 동글동글했고요. 지금은 많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동글동글한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 아까 그 경문고랑 같이 동문회한거는 서문여고였습니다. 서문여고. 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필순 씨, 이효리 씨 나온 학교. 9509번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인데 차들이 많아요. 날씨는 덥고. 아, 우리 신랑이죠. 울랑이라 그랬는데 우리 신랑 잠이 쏟아지나 봐요. 휴게소 지금 두 번째인데 쉬어가자고. 길이 많이 밀리는 모양이네요. 서해안고속도로 많이 밀리죠 원래.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나탈리 콜의 노래 Starting Over Again, 그리고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익스포제의 노래 Point of No Return 그리고 티나 마리의 Lead Me On 이 노래는 그 탑건의 수록곡이죠. Lead Me On 탑건의 수록곡은 보통 Danger Zone을 많이 아시고 또 신청곡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다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7273번으로 오늘 군대 간 아들한테 옷박스 택배 오는 날이라 울다 멈췄다 했는데 혼자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다가 찰진 욕 얘기에 처음 웃어봤어요. 아직 제가 밖에 있어서 아직 박스 개봉 전입니다. 그랬었어요. 아유. 다들 그 저 군대 가서 군대 간 아들 옷 택배 올 때 제일 많이 좀 우신다 그러더라고요. 잘 갔다가 올 겁니다. 예, 뭐 건강하게 잘 그리고 체력도 더 좋아져서 그렇게 올 겁니다. 걷고 싶어님은 프라하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은 비가 많이 내려서 야경을 기다리며 노천 카페에서 따뜻한 레몬차 마시며 기다리는데 비가 내리

우리는 광장 또 우산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 또 오렌지색 따뜻한 조명이 최고의 오브제로 행복했습니다. 까를교는 여전하더군요. 그러셨습니다. 네. 프라하 뭐 여행 가신 거죠? 네, 여행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또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노래 Leave a Tender Moment Alone, 에릭 칼맨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뽑지.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 군대에서 오는 택배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자, 오늘 끝곡은 데미스 루소스의 노래입니다. 집시 레이디. 오랜만에 들어보죠.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자꾸 반말로 말을 거는 겁니다. 기분은 살짝 상했지만 꾹 참고 대답을 해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사님이 이어폰을 낀 채 다른 분과 통화 중이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혼자만의 착각으로 감정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다면 공연이 나 혼자 오해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어 넘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거북이의 비행기였습니다. 이 경쾌한 노래로 시작했어요. 비행기 타고 이 파란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5: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푸른 하늘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줄

정태춘 씨의 노래 시인의 마을 11949028 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방금 들으셨던 양희은 들길 따라서 문금순 씨가 신청하셨어요. 들길 따라서 걷기에도 아주 좋은 날씨, 앞서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기에도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7838번으로요. 버스 타고 가며 창밖을 보는데 모내기한 논이 눈에 들어오면서 들판이 초록초록해요. 아, 예. 논이나 들을 보면 안구정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멋진 풍경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3876번. 이번 주 최고 기온 앞자리가 2였어요. 오, 그쵸. 기온 앞자리 2인 날 너무 소중해요. 소중하게 즐겁게 누려야겠어요. 요즘 아침 저녁은 초가을 같은 날씨죠. 마치 고추잠자리가 내 앞에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 이 글을 보니까 앞으로 3으로 바뀌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고, 지금이 정말 행복한 날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9151번.

1번 매실을 까고 계시네요. 요즘 매실철이라 꼭 붙잡혀서 매실을 깝니다. 아내가 손이 아프다네요.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하면 시간이 잘 갈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보니까 6월 초쯤 지금이 딱 매실청 담그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힘드시지만 얼른 마치시기 바랍니다. 임백천 씨의 노래 마음에 쓰는 편지 532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정석 여름날의 추억 윤희영 씨 최경민 씨가 신청하셨네요. 아, 2026년 여름의 추억들 잘 만드셔야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뭐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찾고 싶은 이유도 살짝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도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132번째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분 씨, 따끈한 옥수수 먹으며 즐겁게 듣고 있어요. 입도 즐겁고 좋은 노래 들으니까 귀도 즐겁습니다. 아, 옥수수 간식으로 최고죠, 여름에. 그 아까 매실청 얘기도 했는데 초당 옥수수가 나왔다고요. 요 초당 옥수수 아주 달고 맛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옥수수가 입속에서 퍽퍽 터지고요. 귀로는 이런 음악은 어떨까요? 580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조용필 바운스.

한바탕 웃음으로 이선희 씨의 노래였어요. 4035번으로요. 우리 가게 고3 알바 학생이 저 먹으라고 아몬드 파이를 만들었네요. 어제 제가 쉬는 날이라 테이블 위에 제 이름을 써놓고 갔어요. 아침 출근 후에 커피랑 먹으며 난 참 인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센스 있고 정 많은 학생이네요. 기분 좋게 드셨겠어요. 7051번으로도 역시 같은 노래 한바탕 웃음으로를 신청하셨네요. 8926번으로요. 저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 가서 너무너무 소리치고 싶어요. 사춘기 중고등학생 딸 아들한테 이것들아 제발 잘 씻고 제발 일찍 자고 제발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라 이렇게요. 속 터지는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네요. 하시면서 사연으로 이렇게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답답하시겠네요. 예. 요즘 이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의 사연이 종종 이렇게 눈에 띕니다. 항상 있는 일이지만 말이죠. 우리 아드님 따님 사춘기 시기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8926님도 역시 잘 넘기시고요. 정순옥 씨 정년 퇴직한 지 일주일 쉬면서 동화 구연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참 새롭습니다. 이야, 이렇게 무언가 새롭게 해보는 거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정순옥 씨. 동화 같은 노래 한 곡 들려드리죠. 박윤서 씨가 신청하셨네요. 김만준, 모모.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도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마로니의 동숭로에서 3930번. 그리고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윤성숙 씨, 노영실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전용선 씨 그리고 박은영 씨가 신청하신 박학기 향기로운 추억이에요.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다양한 가구와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김원중 바위섬. 최미경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이 파도 소리 시원한 노래 바위섬을 신청하셨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 계속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박성무 씨예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혜도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2년생, 1982년 서울 성수동에 있는 동우정밀에서 일을 했던 김혜도입니다. 동우정밀은 각종 기계 부속을 가공하는 선반 공장이었는데요.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경동고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해도도 저보다 1년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보통 밤 10시에 방송으로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만 학교에 등교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공차기도 같이 하고 수업 끝난 뒤에는 학교 근처 통닭집에 가서 회포를 풀기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해도는 책과 비디오 대여점을 오픈했는데요. 각자 사용하던 핸드폰이 모두 010으로 바뀌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해도야, 보고 싶다. 꼭 다시 만나고 싶다.

친구야 친구 박상규 씨의 노래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1962년생이시고요. 82년 서울 성수동에 있는 동우정밀에서 일하셨던 김혜도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박성무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132번째의 만남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444번으로요. 밤꽃이 피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가까이서 찍으셨네요. 아유, 선명합니다. 그 요즘 밤꽃 피는 이런 계절. 이게 밤꽃이 펴야 벌들이 꿀을 먹고, 그리고 희한하게 밤꽃이 필 이 무렵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많이 하러 가시죠? 그렇게 요즘에 잘 잡히나 봐요. 예, 제가 낚시는 안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밤꽃 필 무렵, 지금이 딱 그럴 시기네요. 이 사진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8178번 그리고 배상진 씨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합니다. 해바라기 사랑의 시.

이석강 씨가 신청하셨네요.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최향원 씨인데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하느라 오랜만에 이 시간에 참여합니다. 선물 같은 시간을 즐기려니 너무 좋아서 뭐라 표현이 안 돼요. 아이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좀 피곤하셨나 봐요. 최향원 씨, 휴식도 취하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십시오. 8588번. 오늘 오후에 반차를 쓰고 나와서 중학교 1학년이 첫째 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도 만들었어요. 이제는 돈 관리를 직접 잘 하겠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든든합니다. 아유, 다 컸네요. 이렇게 잘 자라준 아이가 고맙죠. 그렇죠? 자, 9642번으로 퇴근 시간에 항상 귀를 즐겁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현이와 덕이 너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김성윤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정동원, 장민호가 함께 부른 신나는 노래죠. 파트너 5732 양미양 씨 또 정동원의 노래를 이렇게 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정란 씨가 무주에 놀러 갔다가 천안 호두과자 사가려고 천안에 잠깐 내렸어요. 올라가는 길에 유명한 집들 다 들리니까 부모님께서 제발 집에 좀 가자시네요. 이게 휴게소마다 다 들러서 이것저것 군것질하는 재미가 있죠. 그게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목적지까지 뭐 한 시간 정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드시면서 조심해서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0119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아직 해는 중천에 떠 있지만 퇴근하는 길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전영록 씨의 노래 전영놀. 아우, 눈부셔요. 아직까지 눈부십니다. 기분 좋은 퇴근길 되시기 바라고요. 이 노래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진짜 노을은 좀 이따가 봐야겠습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0: 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임병수 씨의 약속 141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다비치의 기억해줘요. 이 노래는 김명옥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128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오전에 35년 전 첫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와 통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먼 시간처럼 아득하게 느껴질까요? 그때 풋풋했던 시절이 많이 그립다는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추억과 감성을 떠올리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신현목 씨, 남보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한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퇴근길에는 버스에서 발견한 빈자리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또 가만히 감정을 추스르고 싶은 날 공원에서 찾은 빈 벤치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를 비워낼 수 있어서 참 고맙죠. 그렇듯 우리는 몸이 고단할 때도 마음을 비워내야 할 때도 본능적으로 빈자리를 찾는데요. 응어리진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자리, 오롯이 내 편이 되어주는 자리. 오늘은 그런 빈 의자를 마음 한켠에 놓아보면 어떨까요? 누군가 그리고 내가 아주 잠시라도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말해요.

0: 듣던 맥클린의 노래 Empty Chairs. 심리치료 방법 중에 빈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반대편에 빈의자를 두고는 말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반대편에 앉아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말을 하게 됩니다. 가슴앓이 하던 문제를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도,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빈의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감정을 비워낼 수도 있고,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빈자리 말이죠. 오늘 이 시간 그런 빈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저녁 스케치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 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바이바데.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시간은 금이라고 했죠. 가는 시간을 꼭 잡아두고 싶습니다. 5164님, 잉글버 덤퍼딩크 인타임. 매일 저녁 6시 습관처럼 들어온 저녁 스케치, 하루의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 듣고 있노라면은 2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4725님, 담준수의 노래 딜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서 다 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한 노래들, 이 코너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코너네, 그죠? 1919년 7월부터 2019년 7월부터 버스를 운행하며 선배 기사가 추천해준 저녁 스케치를 7년 가까이 저녁 스케치만 유일하게 매일 듣고 있는 강릉 시외버스 기사입니다 하셨어요. 0100님, 제임스 브란트의 노래 You are beautiful.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 다 들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한 노래들 아카시아 꽃향기님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팍팍하기만 했던 제 삶의 저녁 스케치는 그야말로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하며 늘 저녁 스케치를 들었고 어느새 그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늘 저를 토닥여주고 평온을 찾아주었던 시간들 제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내가 사랑한 노래들 세 곡에 담아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0: It was our way. 오늘 내가 사랑한 노래들 아카시아 꽃향기님 2000년 5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저녁 스케치를 듣고 계시다 하시면서 세 곡을 보내주셨어요. 캐리 앤 론의 I O U, 시세엘의 If, 그리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와 보렌카의 My Way였습니다. 선물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시각이 6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최근 들어서 대기 상층으로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하층에서는 지면에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원도와 경북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좀 더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최대 50mm 안팎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 날인데요.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내륙 산지에는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만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혹시 거리응원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점점 더 더워질 것으로 보여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강한 자외선에 대한 대비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 대구 모두 16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가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좀 더 더워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도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바비빈튼의 노래 I love how you love me 김미진님 정하셨고요. 퇴근길에 늘 함께한 저녁 스케치 하셨어요. 임진규님 빅히카의 아도로. 저녁 스케치 처음 듣게 된 게 아버지하고 함께 퇴근하던 길, 아버지하고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퇴근길에 저녁 스케치가 흘러나와 지금은 10년도 넘어 아기와 함께 듣고 있는데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셨어요. 6782님.

65세가 되자마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고 경로대 교통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흘려버렸습니다. 나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단지 나이를 좀 먹었지만 노인이라는 호칭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집 남자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멀뚱멀뚱 서 있는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뭐하니? 할아버지에게 인사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호칭도 불편하게 들리는데 할아버지라니. 여태 나이 든 티를 안 내려고 옷도 젊은 옷으로 입고 새치 보일까봐 염색도 꼬박꼬박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생각하니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허탈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노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을 해도 남들 눈에는 다 나이 먹은 노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아내는 또 경로우대 교통카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또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아니 1년에 지하철을 도대체 몇 번이나 탄다고 자꾸 그러느냐고 큰 소리로 역정을 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가족들과 유원지로 놀러를 갔습니다. 입장권을 끊는데 아내가 내 눈치를 보더니 65세 이상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역정을 낸 게 미안해 내가 앞장서서 매표소에 주민등록증을 내밀고 경로우대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무료표를 받고 보니 아무리 인위적으로 꾸미고 고친다 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났고 인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 혼자 노인 아니라고 고집을 부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저 세월을 순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마음만은 영원히 젊었던 그때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아내 말대로 조만간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로대 교통카드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나는 이제 법적으로 노인이니까 말이죠.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안단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도 놀이터에서 할머니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세월은 속일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죠. 함께 익어가는 거. 6290님 마음은 정말이지 언제나 청춘인데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쌓여 있으니 어쩔 수가 없죠. 경로 혜택 잘 받아가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기쁘게. 안개꽃 향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안단태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편지를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편으로 붙임을 혹시 제가 못 받게 될까봐 은평구에 계시는 배예림님. 동생은 옆에 자고 아빠 기다리며 엄마하고 들었던 저녁 스케치. 사랑하는 외할머니 댁을 나와 자유로를 달리며 노을을 바라보며 듣던 저녁 스케치. 결혼식에서 엄마의 입장곡으로 선택했던 스트레인지 온 더 쇼. 33살이 된 지금까지 7살 때부터 들었던 저녁 스케치. 따뜻한 이야기, 아름다운 음악들, 오래오래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앤드 윌리엄스의 노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 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 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4: 대학 졸업하고 힘들기만 했던 신입사원 때 퇴근길 버스에서 처음 들었던 저녁 스케치. 올드팝이라고는 한 10곡 정도밖에 몰랐던 저에게 팝의 스승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셨어요. 김도윤님, 데오펠르상트르, 호다, 메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 스케치는 나의 삶의 낙이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하셨습니다. 이명길님, 어쿠스틱 카페의 라스트 카니발이었습니다. 저는 힘들었던 편입 준비 시절에 자주 들었는데 하셨어요. 잘 이겨내셨죠? 5241님, 부산 CBS 개국 후 지금까지 들으며 저의 최애 프로그램 저녁 스케치입니다. 1966님, 2002년 늦게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시절에 처음으로 들었던 저녁 스케치입니다. 6941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었는데 이제 대학 졸업반이네요 하셨습니다. 소유연님도 보내주셨네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그동안 늘 한결같은 루틴으로 6시를 기다렸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2115님 퀸의 노래 Love of My Life, 그리고 김태수님이 정하신 Badfinger의 노래 Carry Until Tomorrow. 매일 이 시간에 청하는 줄 아는 아들이 어제 와서는 엄마 이제 어쩌냐 그럽니다. 편히 들으라고 태블릿 PC도 사줬었는데 그래서 녹음한 게 그동안 860개쯤 되는데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요 하셨습니다. 4176님 두 아이 서너 살 때부터 함께한 저녁 스케치, 이제 두 아이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스케치가 나올 때면 백미러에 저녁 노을이 보며 노을을 보며 퇴근했고, 요즘에는 저녁 스케치 크게 틀어놓고 마당 정원을 다듬고 물 주고 그럽니다. 지금 사는 곳에 6년 전에 집을 짓고 이사 왔는데 주변에서 어디서 이렇게 좋은 음악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저녁 스케치를 홍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어요. 8683님.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문자를 넣어주셨네요. 방글라데시는 오전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4시 때고요. 이곳에 온 지 4개월 됐는데 고향을 그리면서 빠짐없이 들었던 저녁

스케치인데 하시면서 방글라데시 라즈 사이에서 아비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Dire Straits, Sultans of Swing.

커피의 쿠폰을 준비합니다. 커피인 퀴즈 타임. 해질녘에 볼 수 있는 이것은 태양의 지평선 부근에 있을 때 햇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경로가 길어져 붉은색의 빛만 남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빛이 하층의 구름 입자 때문에 산란하면 구름은 붉게 보이고 미세먼지나 연기 입자가 많이 포함된 날일수록 빛의 산란이 많아져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저녁 스케치하면 가장 먼저 이것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가 뜨거나 지려고 할 때 하늘에 붉게 보이는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저녁 스케치를 알고 처음으로 신청했던 곡 그때를 생각하며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8534님 샘 쿡의 노래 디네지 소나타. 저녁 스케치에서 소개된 사연은 다 녹음해서 듣고 있는데 한때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효천님, 다미타 조의 노래 A Time to Love. 텃밭에 물을 주다가 말고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이 감정 뭔지 제가 40대부터 함께 했는데 그러셨어요. 1165님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해질녘에 볼 수 있는 이것은 태양의 지평선 부근에 있을 때 햇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경로가 길어져 붉은색의 빛만 남게 되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녁 스케치하면 가장 먼저 이것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가 뜨거나 지려고 할 때 하늘이 붉게 보이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7학년 중반을 향해 가는 저희 엄마의 벗이 되어준 저녁 스케치입니다. 백승민님,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매보이 나 떠나요. 오래전 퇴근길 비가 내릴 때도 들었고 마음이 울적한 어느 가을날 동네 작은 공원을 돌면서도 들었고 좋은 글귀를 만났을 때도 저녁 스케치가 떠오르고 엄마와 이별한 날에도 저녁 스케치는 곁에 있었고 무아음악실 이후 오랜 동안 잊고 지내던 팝송을 다시 듣게 된 것도 저녁 스케치였는데 하셨어요. 그자님이 보내주신 곡 프란시스코야 그리고 가르미나 카브레라의 간디네로 디 쿠바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그러시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해가 뜨거나 지려고 할 때 하늘이 붉게 보이는 현상은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노을이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배고픔도 잊고 일하다 퇴근하는데 붉게 물든 노을이 지켜줍니다. 7575님, 6시만 되면 늘 듣던 방송 이제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 조금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6003님, 5350님, 4780님, 멋쟁이님까지 5분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부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아이대로 못 있는 연보라의 물망초지만 혹시는 날 잊으려 바라시면은 유순이 편안스레 잊어라도 주세요. 나야 언제나 못 잊는 꽃이름의 물망초지만 깜깜한 밤에 송리팔이 피어나는 나무들의 기쁨 당신 그늘에 등불 없이 서 있어도 달밤 같은 위로 사람과 꽃이 영원의 길을 트고 살았을 적엔 미소와 도취만이 큰 배 같던 걸 당신이 간 후 바람결에 내버린 꽃빛 연보라는 못 잊어 넋구르는 물망초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눈도 먼 물망초지만

잊지 말자고 다짐하기보다는 가슴에 새기고 싶어 밑줄 그어놓은 글귀 같은, 중요하다고 표시해둔 별표 같은, 다시 읽으려고 살포시 접어든 페이지의 모서리 같은,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3: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3: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당첨되신 분들 중에 주소를 안 보내주신 분들은 내일까지 보내주셔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스케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 당첨란 확인하시고 내일까지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박경미님 정하신 곡입니다. 브로클 허름의 화이트 쉐도우 페일.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올게요. 배미양이었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안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오가며 듣는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있다면은 그중 하나가 그땐 안 그랬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땐 이렇게 말이 많지도 않았고, 응?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응? 뭐랄까,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고, 성격이 이렇게 급하지 않았잖아. 근데 그때랑 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어쩌면 수시로 지적받을 짓을 하는 상대방 탓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자꾸 걱정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게 되고 한숨 쉬고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근데요, 오늘은 달라진 모습까지도 아우 좋아 이쁘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하고 마주 앉아 있고 싶네요.

0: 비록 옛날처럼 팽팽한 피부는 아니지만, 비록 예전처럼 느슨한 몸매는 아니지만, 약간의 주름과 좀 편안해 보이는 몸, 얼마나 다중해요. 그런 모습까지도 참 좋다. 당신 정말 이쁘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랑 마주 앉아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쵸? 맞아요. 카타리나님. 우리 연숙님이, 아하,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오, 확실한데요? 근데 어쨌든, 아, 이 사람 그땐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 말인 즉슨, 지금은 안 그렇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듣는 순간, 아이, 그땐 안 그랬는데. 그거 영 거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남한테 듣기 전에 그러면 한번 내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셀프 공개를 하는 거지. 아, 나 예전엔 이랬었는데. 그래, 좀 달라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나 예전엔 이랬었는데.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아, 그땐 나 이 음악 참 좋아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좋고요. 그래서 음악도 신청해 주시면 참고해서 오늘도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윤종신 내 사랑 못난이 였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관절 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8243번으로 청해주신 소향 바람의 노래, 또 서울 언니님이 수술하고 회복 중인 친구와 들을래요. 친구는 병실에서 저는 일하면서. 친구분 성함이 있으면 더 좋았을걸. 그래도 알아듣겠죠? 서울 언니라고 얘기하면.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두 곡의 음악이어 들었어요. 아, 참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4229번으로 예전엔요 너무 어려 보여서 고고장 들어갈 때 꼭 저만 주민등록증을 보자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어려 보였으면 지금도 뭐 계속 동안을 좀 갖고는 있겠네요. 근데 지금 뭐 40, 50 돼서도 옛날 얼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선영님은 신혼 때는 다툴 때도요. 자기 아니죠. 뭐 그런 식으로 싸웠는데 일단 화가 나면 이마에 내천자가 딱 그려져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자기야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말을 하게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고쳐야지 하는데 얼굴 보면 그게 안 돼요. 아유 재밌네요. 그래도 뭔가 또 달라질 수 있다면 좋겠죠. 푸하니.

아, 그때는 늦게까지 눈이 떠 있어서 책도 읽고 그랬는데 요즘은 10시만 지났다면 그냥 눈이 감겨요. 그때의 체력이 그립습니다. 자,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코스모스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김수희 멍의 9378번으로 청해 주셨고 내 사랑 허니님이 고관절 수술 후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둘째 언니의 빠른 회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예, 언니의 빠른 쾌유를 저도 함께 빌겠습니다. 또 2884 휴대전화로 160번 버스 속이 카페 분위기예요. 오 기사님 감사해요 하고 최진희 사랑의 미로. 와 버스가 카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또 무궁화님 유엔의 파도 청해 주셨고 신승은 처음 그 느낌처럼. 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기억력 감퇴요. 우리 화이트님 그렇군요. 예전엔 진짜 전화번호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잘 외웠었는데 저도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리죠. 더구나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기억하는 게 정말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이가 드나 봐요. 우리 화이트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참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옛날에 진짜 선녀와 나무꾼이 나무꾼이 선녀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선녀가 아이 낳고 하늘로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느닷없는 OX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OX 퀴즈. 자, 일단 정답 맞추신 10분께는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는 오늘은 오일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드리는 순간 이거다! 아시면은 O 또는 X 적어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 유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노총각 나무꾼에게 선녀탕, 즉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곳을 알려준 동물은 토끼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5325번으로 청해 주신 곡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줘.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

0: 알지요 맞다.
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5016번으로 청해 주신 장필순 제비꽃, 또 5325번으로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청해 주셔서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는 퀴즈를요. 여러분께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우리의 전래동화. 그러니까 노총각 나무꾼에게 그러니까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곳을 알려준 동물이 호랑이였어요. 선스1275님이 호랑이죠. 자기 발에 가시를 빼줘서 고마워하며 알려줬잖아요. 그랬어요. 와, 그러고 보니까 그렇기도 한 것 같고. 자, 오늘 느닷없는 퀴즈.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것을 알려준 동물은 토끼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냥 OX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답 기다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일단 샌드퍼블스의 나 어떻게 7944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들을게요. 2부에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김창남 선녀와 나무꾼 들으셨습니다. 1부에서 느닷없는 OX 퀴즈를 진행했어요. 문제는 노총각 나무꾼에게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곳을 알려준 동물은 토끼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토끼가 알려주었을까요? 근데 우리 행복하제이님이 멘붕이 오셨어요. 아, 참 걱정이네. 어떤 포털사이트는 사슴이 알려줬다 그러고 어디는 노루가 알려줬다 그러고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죠? 아니 사슴이건 노름이 왜 나오니까 거기 노루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X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정답은 X. 은혜 입은 사슴이 또는 노루가 사냥꾼에게 선녀탕을 알려줬고 날개 옷을 감추란 얘기까지 알려주었죠. 근데 이 전래동화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 몽골, 인도 등 그 세계 전역에 많이 알려져 있는 전래동화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는 사슴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디는 노루라 그러기도 하고 뭐 꽃사슴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조금씩 표현이 다르긴 한데 토끼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이미 모바일 쿠폰 10분 받으실 분들은 받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 문숙 작가가 성전 우주 주세요 하고 여러분께 직접

0: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받으시면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급 오일 세트를 선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 출판사 더블북에서 출간 1주년 기념을 통해 10만 독자가 사랑한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죠. 베스트셀러 너를 아끼며 살아라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아껴라. 해와 달이 하나이듯이 세상에 너는 하나.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읽을수록 다르게 다가오는 글들을 개인 소장하고 싶다 하는 분 지금 신청하십시오. 역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죠.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말머리에 책 하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한 권씩 보내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내려놓기님이 오랜만에 듣는 마음의 노래네요. 자주 들어와야겠어요. 좋아요 하셨는데 네, 자주 오세요. 1583 우리 선숙님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어제는 양파 캐고 오늘은 감자 캐고 내일도 또 캐야 하는데 아, 이젠 좀 지치네요. 체력이 딸려요. 나이는 못 속입니다. 유일한 취미생활이지만 조금 줄여야겠어요. 하고 이동원, 장미 그리고 바람 청해 주셨고요. 그래 무리하지 마세요. 취미니까 말 그대로. 또 5020번으로 근 10년 만에 만난 거래처 전문인과 얘기를 하다가 노래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전문인과 소리새 꽃이 피는 날에는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또 분홍핑크님 예전엔 목소리가 야리야리 모기 소리 같다 그랬는데 아들 둘 키우다 보니 몇 옥타브가 올라갔는지 식구들한테 코막 터지겠어 하고 한 소리 들어요. 앞으로는 은쟁발에 옥구슬 글러가는 소리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7696번으로 청해 주신 곡 장은합니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행복하제이님이 와 오랜만이네요. 딱따구리 양상불 그쵸? 금단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사랑 또 김승진 쓰자는

800번 휴대전화로. 그리고 서정우님. 네, 휴가정님,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맥주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1년에 한두 번 탈까 말까 한 택시를 탔는데, 와, 기사님께서 행복한 동행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볼륨을 높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손님을 배려하신다고 아주 작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기사님 듣고 계세요? 우리 휴가정님 승객과는 볼륨을 높여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정희 바이아이야 잘 들으셨어요? 또 장은아 이거리를 생각하세요. 내 곡의 음악 이어들었고요. 허각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0: 러닝 입문한 지 2년 반 만에 속초 영랑호를 세 바퀴 15km를 뛰셨다고. 와, 대단하시네요. 안식월 17일째 보내고 계십니다. 아내와 함께 들으시겠다고 안치환 오늘이 좋다 3621번으로 청해 주셨고. 멋지세요. 또 이은미 애인 있어요. 허각 나를 잊지 말아요.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조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콩국수, 열무국수, 얼음냉면, 냉모밀. 내일 갑자기 점심 메뉴를 생각해봤어요. 한 끼쯤 미리 여름을 맛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황세옥 결론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팰러스 엘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팰러스 엘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팰러스 엘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이 되면 다시 내려앉기도 하죠. 특히 아이들의 몸은 어른보다 체온이 좀 더 높은 편인데 그래도 밤이 되면 몸의 열기가 조용히 식기도 합니다. 모두가 잠들 채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0: 6월 11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데이브레이크가 부른 넌 언제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체온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몸이 항상 뜨거운 사람이 있고 여름에도 손이 시린 사람이 있죠. 저마다 다 다양한데 밤이나 새벽에 체온이 내려가는 건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낮 동안 여러모로 애쓴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가장 깊은 쉼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참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한다니까 든든한 마음도 드네요. 네, 또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전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복원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성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추억 돋는 명곡들이 연달아 나오네요. 잘 듣습니다. 마리님,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꿈은 듣고 싶어요. 원미연의 이별여행 신청합니다. 달빛하늘님이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린 곡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좋다는 사연이 많이 왔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폴라리스님. 차갑기까지 한가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있는 곳은 낮에는 잠깐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6202님. 요즘 같은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 덜 덥고 저녁에는 요 며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주네요. 로하맘님. 아 그러게요. 5월쯤에 엄청 더워서 벌써 이러면 나중에 7, 8월엔 어떡하나 걱정했던 게 있었는데 엊그제 같은데 또 요즘엔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고맙게 불어주네요. 994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목요일쯤 되니 지친다 싶어서 아침에 동료들 주려고 빵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커피, 또 한 사람은 쿠키와 주스를 사왔지 뭐예요. 힘들 때 다른 사람의 고단함까지 헤아리는 마음들이 통해서 뭉클하고 힘나는 하루 보냈습니다. 와, 보내셨고요. 2사 3호번으로는 들어오는 길에 바질 화분을 하나 사봤어요. 지금까지 화분은 선물로만 받아봤지 제 돈을 주고 사본 건 처음입니다. 훗날 베란다 텃밭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제가 농부로서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애정이 시작인 것 같아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가꾸고 싶은 마음이 또 재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나영님, 이번 주 회사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이것저것 터져서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은 너무 힘든 한 주였습니다. 꿈몸에 힐링하러 왔어요. 이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승철입니다. 오직 너뿐인 나를.

영화 클래식을 처음 본 게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다. 그 영화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우산도 없이 옷을 뒤집어 쓴 채 젊은 청춘들이 함께 달리는 장면에선 그들처럼 나도 웃었고 하지만 왜인지 먹먹한 기분이 동시에 들기도 했다. 그때는 정말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순간이 얼마나 짧을지를 알기에 미리 아쉬운 마음이 들어 먹먹했던 것도 같다. 영화 속에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편지를 써주는 대필 장면이 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남의 이름 뒤에 숨겨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 하지만 대신 써내려간 그 편지 속에선 얼마나 하고팠던 말들을 아낌없이 다 풀어냈을까. 아름다운 순간은 짧지만 강렬한 섬광과도 같다는 걸 우리는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이 어둑해지는 밤에도 느낀다. 낮에는 바빠서 외면했던 것들이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밤이면 어딘가에 가만히 쌓아둔 온갖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와 우리를 깊은 사색에 젖게 하는 거겠지. 밤의 끝자락에서 이상하게 비도 오지 않는 밤인데 양손으로 옷자락을 붙잡고 누군가와 함께 하염없이 달리고도 싶다. 짧더라도 영원히 잊히지 않는 그런 짧은 사랑을 품은 채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영화 클래식 중에서 전해드렸어요.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네,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봤네요. 세 곡이었어.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들만의 추억, 잼, 난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015B 솔리드가 함께 했네요. 단발머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10: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1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 사이버대학교.
1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6: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노래는 욜로님이 정해주셨어요. 윤미래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울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얼의 한여름밤의 꿈, 혜숙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여름맞이 여행도 가야 하고 애들 눈도 있고 그런데 남편이 너무 배불뚝이라서 데리고 나와서 운동 중입니다. 그런데 저녁 10시부터는 꿈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사람 때문에 사연 남기네요. 여봉따봉님 보내주셨어요. 네, 꿈음 들으시면서 지금 운동 중이신 거예요. 아,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되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몸매 관리, 뭐 건강 관리 다시 시작하신 분들 많이 사연 보이네요. 화이팅입니다. 커피퀸 님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 근처 황토길 걸으려고 가요. 흙을 밟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고요. 오늘도 잘 들으며 걷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 노래 추억이 방울방울하네요. 이따가 꿈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분. 행복한 밤입니다. 무지개님. 네,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622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선선한 가을 같은 오늘 분위기 좋은 밤에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듣고 싶어요 하셔서 전해드렸고요.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박선주 이런 내 마음을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이렇게 바빴는지 말이죠. 마음의 여유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챙기고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예전에 비해 더더욱 조급함과 조바심이 드는 요즘이라고 하셨어요. 네, 한 번에 크게 베어 물기보다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꿈음 들으시면서 비타민 챙기듯이 조금씩 조금씩 정립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권고 사직을 받아 퇴직하게 된 선배, 한 달 만에 드디어 서류 합격하고 면접 보러 간대요. 그것도 네 군데나 다 합격해서 원하는 곳 고르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5917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처음에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는 좀 막막한 마음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잘 잡으셨네요. 네, 뭐든지 끝맺음이 있어야 새롭게 또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화위복이 돼서 또 승승장구하실 수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 0760번으로는 내일 월드컵 경기 응원할 때 드신다고 주문받은 회사별 단체 예약이 많아서 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단하시겠지만 힘내시라고 응원 드립니다. 앙빵님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죠. 내일 월드컵 시작이더라고요. 어느새 벌써 그렇게 코앞으로 다가온지 몰랐네요. 네, 모두들 즐기면서 네, 행복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몸은 힘들어도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 맛집으로 드시는 거 맞나요? 네, 맞죠. 네, 맛집으로 소문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으시기를 바랄게요. 벌써 수국이 피는 계절이 됐어요. 차 타고 다닐 때와는 달리 걸어 다니면 곳곳에 보이는 게 많아서 좋습니다. 오늘도 꿈과 함께 잘 걸어볼게요. 6299번으로 보내셨고요. 이 노래는 성민님이 청해 주셨네요. 러브홀릭의 음성입니다. 인형의 꿈.

실수로의 드라이브,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태국에서 듣고 있어요. 잘 듣습니다. 황소61님. 아,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행 중이신가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4406번으로는 주말에 시험을 앞둔 저를 떼놓고 친구가 배낚시하러 가고 있다네요. 치, 다음 주에 같이 가지. 혼자 가고. 부럽고 밉고 그러네요. 친구야, 조심해서 고기 많이 잡아와. 나도 맛 보여줄 거지? 하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귀여우세요, 두 분. 이번에 혼자 다녀오시고 또 시험 보신 다음에 두 분도 같이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준비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핑계로 전곡항 궁평항 화성 사강시장 돌고 왔습니다. 알곡개와 참소라 맛조개 사왔더니 아빠인 제 얼굴은 안 보고 해산물만 반겨주는데 좀 섭섭하긴 했는데요. 아들이 깨끗하게 잘 손질한 다음 쪄서 내 식구 맛있게 먹었더니 답답한 몸과 마음이 쫙 풀렸습니다. 9006번으로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사가셨네요. 아빠도 반갑지만 워낙 예, 엄청난 걸 사가셔서. 5363번으로는 오키나와 여행 와서 듣고 있습니다. 혜선아, 정수가, 혁유야, 내 친구들 고맙고 사랑해. 남은 일정도 행복하게 추억 잘 만들고 가자. 지금 호텔에서 같이 레인보우로 꿈은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미코님이 청해 주셨어요. 박은빈의 음성입니다. Someday.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2: 7004번으로 보내셨네요. 이제 3개월 된 이직한 3개월 이직한 직장에서 아직 적응을 못해서 요즘 압박과 스트레스에 지쳐서 하루하루를 마감하는 청취자입니다. 서울에서 지방까지 왔는데 나름 포부도 크게 세우고 내려왔건만

0: 예고했던 것 이상으로 난항이네요. 그나마 잠들기 전 이 시간이 유일한 위안의 시간입니다. 늘 잘 들어요.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싶은 밤입니다.
1: 누가 내 맘을 위로
0: 잘하고 계세요. 너무 나를 책찍질만 하지 마시고 애썼다고 한 번씩 쓰다듬어주세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커피소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 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페달리아스의 Fly to the Moon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방송을 끝으로 시작하는 밤 막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인사를 나누면서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녹음하면서 들으신다는 사연에 선곡에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이번 주네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특별히 시작하는 밤과 함께했던 추억들, 노래들 나눠주시면 끝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고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see too. Sufjan Stevens의 Mystery of Love, Flora Cash의 You're Somebody Else 였습니다.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듣고 계세요. 오랫동안 조용히 이 시간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3183번님, 시밤을 매일 새벽에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랜 사진 촬영 후 지루한 셀렉트 시간에 외로울 때면 음악으로 함께해서 내 추억의 한 컷이 되었어요. 남은 시간 서로의 위로의 음악이 되어보자고요. 한번 만난 사람은 우연이든 인연이든 다시 만난다고 하니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백원경 DJ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위안이 되네요. 이 시간 같지는 않겠지만 어디서든 우리 다시 만나면 너무 반갑겠죠. 함께했던 추억들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시작하는 밤과 시간을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183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할게요. 8905번님, 이제 시밤이 없으면 나의 밤은 누가 시작해주나. 안 돼, 시밤 못 잃어 하셨어요. 아, 저의 발걸음도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밤의 음반 가게라는 BGM 프로그램이 편성될 예정이에요. 자정부터 1시까지 이지현 프로듀서가 선곡을 맡고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최강의 영화 음악이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원경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바로 옆 채널이에요. 표준 FM 오전 11시 5분 백원경의 랄랄라로 월요일부터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혹시 낮 시간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찾아와 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될 겁니다. Coldplay All My Love, Benson Boone, Beautiful Things.

서 잠드는 게 어려워져 복잡한 세상들이 부지런히 괴롭혀 창밖에 햇살이 내 얼굴 가득 덮어도 눈을 뜨는 일이 싫은걸 이제 널 볼 수가 없는 이 현실이 다시 바뀔 수 있다면 내가 어두운 밤이 되면 별이 되어줘 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돼줄래 모두들 잠드는 침묵의 밤 너머에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 친구가 되어줘 얼마나 좋을까 꿈이 만약 이루어지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힘겨운 하루 끝 늘 찾아오는 별처럼 널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두운 밤이 되면 별이 되어줘 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돼줄래? 모두들 잠드는 침묵의 밤 너머에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 내가 눈물의 밤 지새면 빛이 되어줘 나도 너의 불안한 밤에 빛이 돼줄게 내가 길을 잃고 헤매면 별이 되어줘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에 별이 돼줄래 모두들 어딘가 떠나는 밤 너머에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 별빛이 되어줘 온유 이진아의 노래입니다. 밤과 별의 노래

베게린 바이 바이 마이 블루, 노래 읽는 밤에서 만난 노래는 밤과 별의 노래 온유 이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님.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한 지 5년, 본의 아니게 매장에 켜져 있는 라디오 늘 들으며 함께 했는데 시작하는 밤 폐지라니 많이 아쉽습니다. 훗날 제가 일을 그만둘 때 인사 남기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왔네요. 한 6, 7년 후쯤 인사드리려 했거든요.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서야 레인보우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사연 남깁니다. 노래 읽는 밤 코너가 참 좋았습니다. 읽어주는 가사는 노래로 듣는 것과는 달리 늘 느낌이 새로웠어요. 이제 어디서도 못 듣겠죠. 늘 고맙게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유, 이제서야 이렇게 인사를 나누네요. 거기에 계셨군요. 늘 함께 주고 계셨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래 읽는 밤 코너도 이렇게 좋아해 주셨다니까 뿌듯하고 울컥하네요.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님께 커피 한 잔 전할게요. 1018번님. 어제 오늘 12시간씩 일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기사님께서 CBS 음악 FM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들으신다는 기사님. 그 중에서 시작하는 밤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원경 DJ 마지막 방송 주간이라 무척 아쉽다고. 그 따뜻한 목소리 들을 수 없어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왠지 저도 함께 아쉬워졌습니다. 덕분에 고뇌했던 퇴근길이 두런두런 훈풍 부는 시간으로 바뀌었네요. 최현수 기사님, 늦은 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님도 원경님도 그리고 오늘 하루 애써 살아낸 모든 분들도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시작하는 밤 가족을 만나니까 참 반갑고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안타깝고 아쉽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다는 뜻이겠죠. 이 가사가 정말 딱 맞다 싶어요. 3665번님 청하신 곡입니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한철 흘러간다 들었습니다. 선배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시밤이 끝난다는 말을 듣고 용기 내봅니다. 편성이 새로워지나 봐요. 용신님도 저녁 6시로 가신다고 하고 많이 혼란스럽네요. 쭉 CBS 애청자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차분한 목소리 너무 좋았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 늘 위로가 되었고 용기도 주셨죠. 저는 구리시에서 공덕을 오가는 좀 길다면 긴 일상을 늘 CBS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뚜벅이 직장인입니다. 아, 정말 출퇴근 거리가 어마어마하네요. 그 시간 동안 내내 라디오와 CBS 음악 FM과 함께 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인사를 나누네요. 선배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시작하는 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지유바라기님 사연 주셨어요. 시밤의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침 출근이 걱정되지만 또 한편으론 잘 듣지 못하는 곡들, 시간과 공간의 초월한 곡들이 주는 편안함, 원경님의 목소리가 걱정을 무사히 메워줬거든요. 그만큼 큰 힘이 됐습니다. 잠과 바꿀 만큼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잠과 바꾼 그 귀한 소중한 시간 아깝지 않게 채워드려야 하는데 늘 선곡하면서 고심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해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청하신 곡 As Time Goes By 준비했어요. 패길리의 노래입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네, 킹콜 나탈리 콜의 Unforgettable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 You Look Good To Me 전해드립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프스의 워킹 온 에어, 신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시밤에서 마지막 신청곡이 될 듯요 하고 청하신 곡 같이 들었네요. 커피사랑님, 여긴 영국 요크입니다. 버스로 이동 중인데 CBS 레인보우가 깨끗하게 너무나 잘 들리네요. 조용히 편안하게 원경님과 함께합니다. 항상 들려주시는 곡들이 좋아서 그저 듣기만 하는 애청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멀리 가셔도 여행 중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시작하는 밤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드는 방송이잖아요. 저만의 선곡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 만든 시간이기에 더 특별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함께 나눈 추억들, 듣고 싶은 음악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보넘 블런즈의 What's Up,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이었습니다. 원경님, 시작하는 밤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목소리와 진행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덕분에 매일 밤 12시가 참 좋았습니다. 5236번님,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매일 밤 12시 시작하는 밤이 참 좋았습니다. 유진용님,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네요. 처음 시작하는 밤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싱숭생숭 하다가도 자정이 되면 원경님의 목소리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CBS 다른 프로그램에서 듣기 힘든 명곡, 연주곡들 듣던 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시밤에서의 인연은 끝이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아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지만 시작하는 밤 같은 이런 시간은 다시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정말 함께 한 시간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로버타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이어서 듣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앞서 들은 곡 정재욱의 잘 가요. 3152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떤 음악도 슬프게 들리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출근길에는 막 갑자기 이별 노래 듣다가 막 저는 펑펑 울기도 했네요. 9849번님 동물원의 별빛 가득한 밤에 청하셨어요. 저희 시작하는 밤 홈페이지도 그리고 인스타 페이지도 아마 이번 주에 막을 내릴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마지막 인사를 남겼는데요. 지혜7178님께서 댓글로 그동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원경님의 진행이 별빛처럼 사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시작하는 밤 가족들이 저에게는 별빛 같았습니다. 함께한 시간들 정말 사랑스러웠고요. 감사드려요. 동물원 박기영의 목소리입니다. 별빛 가득한 밤에.

동물원 별빛 가득한 밤에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였습니다. 1205번님, 원경님의 잔잔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깜깜한 밤에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이 마음 꼭 전하고 싶었어요. 남은 밤도 잘 부탁해요 하셨네요.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네, 여러분의 밤이 아름답도록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205번님께 커피 한잔 전할게요. 케니 로저스입니다. 레이디.

시나이스턴 For Your Eyes Only 였습니다. 마이클 호피의 연주 Be Love I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작가 가운데 허병직 시인은 198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나온 시집 신갈나무 푸른 그림자가 지나간다를 보면 만종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를 바탕으로 노랫말이 만들어지고 작곡가 윤학준이 곡을 붙인 가곡이 바로 마중이죠. 우리에게 마중의 작사가로 익숙한 허림, 그가 바로 허병직 시인입니다.

윤학준 작곡가는 허림 시인의 글에 담긴 연연한 마음, 즉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정서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마중이라는 가곡은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라는 가사처럼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문 밖을 서성이며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던 따스한 온기가, 마중 나오던 풍경이 새삼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허림 작사 윤학준 작곡 마중. 오직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음원, 손태진의 노래 그리고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가곡 마중은요, 2014년 강원도 화천 비목 콩쿠르 창작 가곡 부문 1위를 받은 곡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데, 아, 지금 이미 대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가곡 중에 하나가 됐죠.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한다는 뜻의 마중. 참 따뜻하고 설레고 때론 그리움이 담긴 말입니다. 기다려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은 먼저 나가서 마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꽃으로 서 있겠다는 그 마음처럼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한번 표현해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러브어페어가운데 피아노 솔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고요. 재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당 창고에서 음악을 꺼내서 오프닝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오프닝으로 마중 가곡이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우리 전상하님도 애청자가 되어 항상 듣고 있는데 마중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안상주님도 너무 좋네요. 댓글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셨고 또 김만호님도 이 아침 노래 너무 좋아라 하셨습니다. 유서님은 아당님들과 제가 오늘도 정원님 마중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Over the Rainbow. 아, 우리 피디님이 오늘 아침부터 계속 좋은 곡들을 골라서 들려주시네요. 소프라노 실비아 맥니아가 노래하고 앙드레 프레빈이 피아노 연주하는 재즈 버전으로 함께 하시죠.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여러 버전 있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와 앙드레 프레빈의 재즈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두 명의 클래식 연주자가 정말 멋진 재즈를 구사했죠.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면 나는 습관처럼 차 안 블루투스 연결해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고요한 차 안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예전 같으면 바로 들리던 엄마의 활기찬 목소리는 몇 번의 기다림 끝에야 겨우 닿는다. 엄마의 귀는 예전 같지 않다. 전화벨이 울려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신다. 전화벨이 오래도록 울린 뒤에야 받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짧은 기다림은 매번 길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침묵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용히 스며든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혼자 계시다 넘어지신 건 아닐까? 그때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긴장했던 마음이 풀린다. 엄마 나야. 어 그래. 밥은 먹고 출근하냐? 엄마의 첫마디는 늘 밥이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쁘니까 과일이랑 견과류 정도 챙겨 먹고 나온다고 말하면 아침은 된장찌개를 끓여서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엄마에게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다. 하루를 버텨낼 힘이고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다.

화장도 해야 하고 아이도 챙기며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딸의 사정을 알면서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끼니만큼은 꼭 챙겨 먹으라고 매번 같은 말씀을 덧붙이신다. 어떤 날은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고 어떤 날은 하루를 붙잡아주는 말처럼 다가온다. 엄마에게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자식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굶지 않게 하는 것,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절실한 사랑이었으니까. 어느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왜 이 바쁜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걸고 있는지. 엄마가 나를 걱정하듯 나 역시 엄마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혼자 차린 밥상이 외롭지는 않은지, 약은 제때 챙겨 드시는지 마음이 자꾸 쓰인다.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비로소 나의 하루도 제자리를 찾는다. 이제는 안다. 밥 먹었니? 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라 라는 엄마의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침 7시 40분경이면 어김없이 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린다. 신호음이 조금 길어지

하더라도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꺼이 그 시간을 기다린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나의 세상, 그 다정한 안부를 위해서.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오래된 음원이었어요. 아, 전설적인 테너 베냐미노 질리의 노래 그리고 프랑크 기운을 가지고 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어린이집 원장 변수연의 책 친정엄마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매일 아침 그 바쁜 아침에 늘 엄마께 안부 전화를 드린다는 저자의 얘기를 듣고 일단은 아, 좀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뭐 각자 사정은 다르니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겠죠. 부모님의 사랑은 참 이게 거창한 표현, 특별한 표현이 아니어도 늘 깊게 느껴집니다. 밥은 먹었니? 뭐 차 조심해라. 옷 따뜻하게 입었니? 날씨 추워졌는데. 그런 일상의 말들 속에 얼마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걱정이잖아요. 어릴 때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모두 걱정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번 제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검진 받았니? 잠은 잘 자니? 같은 말씀 계속 하세요. 그게 정말 찐 사랑이죠. 연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긴 통화보다 별 용건 없이 자주 드리는 짧은 전화 한 통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만약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짧게라도 꼭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뭐 그냥 용건 없어도요.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특별한 용건이 없었던 그 통화에 부모님은 더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8521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피말리는 불멸의 고통을 아름다운 선율로 달래봅니다. 이렇게 사연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망막 박리 수술 후 최소한의 생존 활동을 제외한 24시간을 엎드린 자세로 버티고 있는 7학년 3반 햇병아리 할머니입니다. 물을 마음껏 들이킬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일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굴곡 없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그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 새삼 가슴에 깊이 새기며 가볍고 당연하게 흘려버린 지난 시간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드러운 정원님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이랍니다. 속히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오셨네요. 아유, 사연만 읽어도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다 느껴집니다. 그러시군요. 빨리 회복하셔서 일상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때까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신청해 주신 곡은 아마 힘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밝은 곡 신청해 주셨네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보내드릴게요. 올레 에드버드 안톤센의 트럼펫 그리고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라르 안톤센의 트럼펫과 제프리 테이트가 제휴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521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빨리 회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식빵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도 이런 응원 메시지 보내오셨어요. 저도 막막박리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이 잘 되어 지금은 어느 정도 시력이 남아있습니다. 잘 회복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과 이런 응원이 넘치는 우리 아당 가족들, 너무 뿌듯하네요.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하나에서 매일매일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이야기 들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반응해 주시네요. 우리 뿌미애미님은 제 남편이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 드려요. 효자 남편. 효자 남편 좋으시죠? 어떤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분들은 또 효자 남편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그러지 마세요. 효자 남편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자녀들이 그 효자 남편의 DNA 받아서 효도할 거거든요. 루실라님은 오늘은 쉬는 날이라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둘레길 걷고 있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번 토요일 남양 성모성지에서 뵐게요. 기대됩니다. 그래요. 저도 기대됩니다. 꼭 그날 뵙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9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9번은 비교적 짧은 곡이에요. 하지만 헝가리 춤곡 특유의 생동감과 또 경쾌한 리듬이 응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제목에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빠르지만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말 것이라는 지시처럼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관현악의 풍성한 색채를 만나보고요. 이어서 벨기에 형제 피아니스트 스티븐 코라츠니와 스테인 코라츠니의 피아노 4핸즈 버전으로 같은 음악이 지닌 또 다른 매력을 들어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9번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9번 2단조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먼저 들었고요. 이어서 같은 곡을 스티븐 코라츠니와 스테인 코라츠니 벨기에 형제 피아니스트의 포핸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같은 곡을 다른 버전으로 듣는 거 너무 좋다고 3943번님이 보내오셨네요. 그렇죠? 재밌죠? 또 다른 맛도 있고 같기. 그레이스님은 빠르지만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 것. 나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또 템포 지시어에서도 또 이런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아까 전에 모닝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차에서도 레인보우에서도 클래식이 흐르다 보니 조금 지연은 있네요. 하하. 출장 가는 중 장거리 운전에 클래식 음악은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도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늘 애청하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음악 들으면 장거리 운전할 때 정말 그보다 더 좋은 벗이 없죠. 하지만 음악에 또 너무 심취하면은 운전하면서 주의력이 흩어지니까 한 귀로만 들으시면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운전, 졸음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러시아의 민요 검은 눈동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앙드레 리유가 주연하는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 흥겹습니다. 사실은 멜로디 자체는 구슬픈 단조 멜로디인데 이렇게 흥겨운 템포에 신나는 리듬이 함께하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은 윈 요한 슈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사실 며칠 전부터 제가 듣고 싶어서 준비해놨던 곡인데 계속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밀려서 다음으로 밀렸는데 오늘 드디어 순번을 타서 나가게 되는 음악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77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만원 트로퍼 비바체. 아, 너무 길죠. 빠르고 익살스럽게, 아,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활발하지는 않게라고 아주 섬세한 지시를 해놓은 곡입니다. 자,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주연은 슈타츠카플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듣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가운데 패기 넘치는 사막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논 트로퍼 비바체 보내드렸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 달빛산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최근 발목 골절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한 젊은 여성분이 핸드폰을 보는 척 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고 그 따뜻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도 있지만 또 이름 모를 분들의 작은 친절 속에서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신청하신 곡 포레이 스틸리안느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음악과 따뜻한 마음이 늘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 1부 끝곡 들으시고요. 가브리엘 포레이 스틸리안느 G단조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와 카리나 비즈니엡스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황진희 씨 김한서 역 김성태 곡 꿈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목소리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ARD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라벨의 라발스 등을 연주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사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4개와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를 들려주죠.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노래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220년 역사의 루체른 심포니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고요. 한재민의 첼로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결성 54주년을 맞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에딧 피아프의 샹송, 엔니오 모리콘의 영화음악 등을 연주하죠.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책 선물입니다. 작가 이단의 콩깍지라는 책인데요. 반려자를 떠나보낸 절망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저자의 홀로서기와 삶을 돌아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고도 위험한 여인 까르멘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파멸을 부르는 팜무파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녀를 사랑한 남자들은 누구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조르주 BJ 오페라 까르멘입니다. 오페라 까르멘은 프랑스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스페인 세비야. 뜨거운 태양과 집시와 밀수꾼들이 살아가는 정열적인 도시입니다. 자, 먼저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주인공 까르멘은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집시 여인입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무엇보다 자유를 사랑하는 인물이죠. 돈 호세는 성실하고 순박한 군인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청년이었지만 까르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에스카미오는 세비야 최고의 스타인 투우사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로 까르멘의 새로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엘라, 호세의 고향 친구이자 약혼녀입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끝까지 호세를 구하려 애쓰는 인물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비야 광장. 군인들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담배 공장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친 여공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바로 까르멘이 등장한 것이죠. 아름답고 당당한 집시 여인. 남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까르멘은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붙잡으려 할수록 달아나는 새와 같은 것이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노래를 마친 그녀는 무심히 서 있던 한 군인에게 꽃 한 송이를 던집니다. 그 남자가 바로 돈 호세입니다. 사실 그 순간만 해도 호세는 몰랐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페라 까르멘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아리아죠. 하바네라, 사랑은 자유로운 새와 같아. 메초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였고요. 헤어베트 폰 카레안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파리 오페라 극장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후 담배 공장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까르멘은 상대 여공에게 칼을 휘둘러서 체포되고요. 돈 호세는 그녀를 감옥으로 호송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까르멘은 호세를 유혹하죠. 그리고 결국 호세는 그녀를 놓아주고 맙니다. 까르멘은 자유를 얻고 호세는 대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호세는 가장 먼저 까르멘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두 달 동안 그는 한시도 까르멘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선술집에서는 집시들의 노래와 춤이 한창입니다.

실제 오페라 극장에서 보면요. 정말 흥분하게 되는 아리아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음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집시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 아, 이 노래는 여러 사람이 같이 했죠. 아그네스 발차와 잔느 베르비에 그리고 크리스찬 바르보가 노래했고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아는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 술집 문이 열리면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합니다. 세비야 최고의 스타, 투우사 에스카미오가 등장을 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경기장만 들어서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쯤 될까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멋진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후사의 노래, 바리톤 호세 반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계속 같은 오케스트라요. 카라얀의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파리 오페라 극장 합창단. 남영란님은 까르멘 음악들이 다 좋아서 더더 좋아요. 화려한 무대도 좋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페라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일 강추하는 오페라가 까르멘이에요. 얼마나 저도 재밌게 봤었는지. 또 엉겅퀴님은 처진 기분이었는데 마치 오페라 극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으로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카미오가 떠난 뒤에 마침내 호세와 까르멘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호세는 그 두 달간, 그것도 까르멘을 놓아줌으로써 가게 된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품고 있었던 꽃을 꺼내 보이면서 자신의 사랑을,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죠.

야, 제가 이 오페라 까르멘에서 가장 애정하는 아리아예요. 정말 저희 최애 아리아 꽃노래. 그리고 이 테너 호세 까레라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돈 호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름도 호세 까레라스일까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군대로 복귀하라는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군인으로, 고향으로, 원래의 삶으로. 하지만 까르멘은 말하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가자고. 호세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결국 군복 대신 까르멘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까르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가 된 것이죠. 시간이 흐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호세. 하지만 까르멘의 마음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죠. 사랑이 끝났다면 끝난 것. 그것이 또 까르멘의 방식이었습니다. 산막은 아름다운 간주곡으로 시작됩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카르멘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3막 시작하는 간주곡입니다. 봄비향기님이 나도 카르멘처럼 자유롭게 살아볼 걸, 현실은 모범생,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카르멘 나중에 들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모범생 좋습니다. 한편 호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미카엘라가 위험한 산속 은신처를 찾아옵니다.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노래하죠.

이젠 두렵지 않아. 소프라노 카티아 리치아렐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라의 아리아였습니다. 그 무렵 까르멘은 카드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죽음 그리고 또 죽음. 까르멘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합니다. 그 시각 에스카미오가 까르멘을 찾아옵니다. 투우사죠. 질투에 사로잡힌 호세는 에스카미오와 결투를 벌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결국 미카엘라의 간청을 들은 호세는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까르멘에게 말하죠.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웠죠. 자, 이제 마지막 사막입니다. 세비야의 투우장 앞. 오늘은 에스카미오가 경기에 나서는 날입니다. 군중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까르멘에게 말합니다. 돈 호세가 근처에 있어. 조심해. 하지만 까르멘은 웃으면서 대답하죠.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돈 호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호세는 애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함께 떠나자고.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지만 까르멘은 단호합니다. 사랑은 끝나면 끝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유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죠. 급기야 까르멘은 호세가 주었던 반지를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질투와 절망에 눈이 먼 호세는 결국 까르멘을 칼로 찌르고 맙니다. 투우장 안에서는 에스카미오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투우장 밖에서는 까르멘이 숨을 거둡니다. 환호와 죽음, 축제와 비극, 까르멘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0: 제가 처음 까르멘을 봤을 때 탁 이 마지막 음악이 끝나고 정말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저도 같이 일어나서 치면서도 멍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압도당했던 그 시간, 이 아리아들과 그 극적인 내용의 또 화려한 무대, 아, 춤도 많고 합창도 많고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자, 등장인물 캐릭터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까르멘, 정말 자유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여인이죠. 사랑도 소유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삶의 방식을 굽히지 않습니다. 돈 호세, 성실하고 순박한 군인이었지만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인물이죠. 까르멘을 사랑했지만 결국 그녀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스카미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투우사, 위험을 즐기며 살아가는 인물로 까르멘과 닮은 자유로운 에너지를 또 지니고 있죠. 미카엘라, 순수함과 헌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끝까지 호세를 구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그의 비극을 막지는 못하죠. 이 까르멘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까르멘은 자유를 위해 사랑을 포기했고 돈 호세는 사랑을 위해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이 비극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랑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감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착이 되어서 파멸로 이끌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까르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오페라 역사상 가장 강렬한 인물로 남게 했죠. 사실 흥미롭게도 이 걸작인 오페라가 오늘날의 명성과 달리 초연 당시에는 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1875년 파리에서 처음 공연되었을 때 관객들은 자유분방한 집시여인 까르멘이라는 그 인물, 그 캐릭터를 참 불편하게 여겼고요. 비평가들 역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면서 혹평을 쏟아냈죠. 비제는 작품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실망 속에 초연 3개월 뒤에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유럽 전역에서 까르멘이 폭발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결국 비제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 탄생하는 순간을 끝내 보지 못한 셈이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운 비극이죠.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오페라 까르멘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또 다른 오페라 그리고 그 안에 인물을 따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 비제이 오페라 까르만의 큰 영감을 받아서 작곡된 사라사테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까르멘 판타지 보내드립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비제 자신도 몰랐겠죠. 한때 혹평을 받았던 자신의 오페라가 훗날 이렇게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걸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말이죠.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다시 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표처럼 새기고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며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김해시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무엔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머리 위 하늘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위에 주님께서 이미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겸손히 살아갑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계민수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방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신재호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빛보다도 더 검은 문상국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여 복을 주시기를 장영숙과 송재진 국립합창단이 함께했고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문은희의 찬양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 푸른 동사님. 그저께였네요. 세 달 만에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쌤들 만나서 낙지볶음 먹으면서 그동안의 일들과 서로의 안부 물으며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그 바닷가 해안도로 따라서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망고빙수 앞에 놓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병실에서 세 달가량 있어서 흰머리가 많이 나 약간 초라한 내 모습을 여전히 이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재활치료 잘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독수리 오자매라며 과장님께서 금일봉까지 찬조해 주셨다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제 발목 다 나으시면 더욱더 행복한 독수리 오자매 되시겠습니다. 9243번께서는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는 아프지 않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보내오셨어요. 다리 아프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312번께서는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요. 어제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윤권사님이시네요. 작년 같으면 아들, 딸이 새벽같이 전화해 손자, 손녀 전화 바꾸며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줬을 텐데 오전이 다 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아들과 딸이 멕시코 요리 포장해 오고 용돈도 두둑히 주어서 화났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네요. 부끄러워서 주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쁘게 사는 아들, 딸 미안해. 사랑한다. 많이 기대하셨었나 봐요.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커지는 법이죠.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준 우리 자녀분들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저희도 함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하얀 귤꽃님께서는 눈이 조금씩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보배로운 내매기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보배 신청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찬구님께서도 시와 그림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오늘은 보배 함께 듣고요. 이어서 부흥한 곡과 옥합의 찬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주리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조주홍님께서 청하신 나의 사랑하는 책 피아워십의 찬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2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은 신앙적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에 반드시 주례자가 있었습니다. 주례자의 사회적 위치나 이력은 혼주와 그 집안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표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과 넓고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자녀 결혼식에서 의례의 주례사는 고위층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의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혼주에게서 신앙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에게서 이러한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이 네게 왕국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가자 사병 318명과 함께 이들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 옵니다. 아브람이 승리한 별동대 지휘관으로 귀환할 때 왕의 골짜기에서 두 사람의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왕이고 다른 하나는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접 중에 아브람이 소중히 여긴 것은 멜기세덱의 축복이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세상의 가치보다 제사장이 기원하는 신앙의 가치

가치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유의 주제 백나무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만세반석 열린 곳의 대학 합창단의 찬양,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0: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감사가 넘치는 사람님, 새벽 예배에 가시는 길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지내게 하소서. 천등사님께서는 모내기가 전국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태풍을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수고한 만큼 정말 많은 열매로 맺히기를 바랍니다. 1590번께서는 샬롬, 우리 영재가 11월 결혼을 앞두고 오늘 웨딩 촬영을 위해 길을 나섰어요. 37살 아저씨입니다. 다운이가 이뻐서 경호원처럼 그림이 나오겠다 생각합니다. 며느리 되실 분인가 봐요. 알아서 한다니 뭐라도 거들고 싶은데 그저 기도뿐이죠. 오늘은 더더욱 행복하고 기쁜 하루로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사진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프리즘님께서는 CBS 방송국 바라보면서 찬송 들으니 더 은혜롭고 새롭습니다. 매일 CBS 애청자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지나시는 길인가요? 그리고 황가안의 조개구이님, 샬롬, 아침에 찬양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니 기분이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정확한 제목이 아니어서요. 제가 짐작만으로 보내드리기가 어렵네요. 가능하면 곡을 부른 사람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일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고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봉환사랑님께서도 역시 처음으로 글 올려주셨네요. 지선의 충만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고요. 폴라리스님,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이승철과 범키가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하죠.

세상의 수많은 말 중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 가지 마법의 주문.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는 이 말들을 입술이 닳도록 되뇌며 선율을 붙여나갔다. 사실 이 가사는 세상에 던지는 외침이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한 처절한 고백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정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도 용서하고 싶었으며 또한 용서를 빌 대상이기도 했던 나의 아버지에게, 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곁을 지키며 나를 믿어주는 고마운 친구와,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 주기로 작정한 모든 인연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이도헌의 2층에서 본 거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낼 수 있는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길 바랍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허진설의 곡이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주님의 시간에, 이어서 인칸토레스 남성 합창단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신예숙님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준모의 찬양 청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4: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많은 CCM 가수들이 이 곡을 불렀는데요. 원곡자의 곡으로 오늘은 보내드립니다. 김영범의 찬양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채소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꽃과 꽃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꿀을 모으는 벌들. 늘 이런 이미지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라 여기기 쉽지만 사실 꿀벌도 피곤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을 잔대요. 집으로 돌아갈 힘조차 없어서 그냥 꽃잎의 기대에 그대로 잠든다고 합니다. 우리도 꿀벌처럼 참 열심히 살았던 한 주였죠. 마음은 지금부터 쉬고 싶은데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 찬양을 꽃잎 삼아 마음을 기대어 좀 더 힘을 내 날아올라 보기로 하죠.

0: 달리는 숭실사 이버데.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다 찬양하여라. Come thou Almighty King, 전능왕 오셔서. 프랭크 신났더라님, 출근 준비하며 듣습니다. 어제 방송 듣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새소리가 많이 들려요. 싱그러운 계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싱그럽고 청량한 6월의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했던 말을 들으셨군요. 이제 출근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야, 여러 종류의 새소리가 가득 들렸습니다 했던 말. 제가 신기한 거 두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소에 이제 자동차 소리, TV 소리, 사람 소리에 묻혀서 그렇지 밖에서 조용한 가운데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면 언제 어디서든 새소리가 들려요. 진짜예요. 그리고 신기한 점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어디서든 산이 보여요. 빌딩, 숲,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건물과 건물들 사이 빈 공간으로라도 저 멀리 산의 높은 곳, 세모 부분이라던가 능선이라던가 고개 돌려서 찾아보면 산의 일부분이라도 보인다는 거. 진짜 그런가 싶으시다면 잠시 라디오 끄고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8시까지 생방송으로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주시고요. 문자는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ring the bells of heaven,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6시면 울려 퍼지는 Amazing Grace 반갑습니다. 땅콩밭 고랑에 풀 메고 있어요. 와, 더워지기 전에요. 사랑꾼님,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님, 뒷산 산책로에서는 집바귀 울음과 휘파람 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향집 마당에서는 꾀꼬리, 검은등 뻐꾸기 울음을 들을 수 있어요. 더 다양한 새소리가 있어도 아는 만큼밖에 못 듣죠. 아유, 이 정도만 아셔도 뭐 참새, 까치, 제비, 비둘기 정도만 모습으로 구분하는 저보다 100배 나으신데요. 검은등 뻐꾸기까지 아시니까 조류학자 같아요. 지금 여기님. 광진 01번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고 계신 좁은길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한 젊은 관리가 왕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유혹을 피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왕은 기름이 가득 담긴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정해진 거리를 돌아오너라. 단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러고는 칼을 든 군인을 그의 뒤에 따라 붙게 했습니다. 그 관리는 잔을 두 손으로 꼭 붙든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죠. 마침내 한 방울의 기름도 쏟지 않고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왕은 흐뭇하게 웃으며 물었죠. 길 모퉁이에 꽃집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구점은 보았니? 보지 못했습니다. 구두가게는? 죄송합니다.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느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는 법이다. 마귀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혹과 시험은 지나치게 한가한 시간 속에서 시작되죠. 결국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가슴이 뜨거워지는 응원가처럼 오늘 아침은 들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 11시 월드컵 조별리그 체코전 때문에 아침부터 가슴 설레고 뜨거우신 분들 게시판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화이팅이고요. 오전 11시면 이제 우린 뭐 한창 일하고 이동하고 그럴 시간인데 회사에서 집중, 업무에 집중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6월 12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월 동강에서 아침을 맞고 계신데요. 지기 66님. 뒷자리 6400번 오신 분은 대구에서 영천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은혜롭게 들으신다 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성함도 적어주셨네요. 김대영님. 부초님은 조금 멀리 계십니다. 여기는 오후 11시 22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입니다. 이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멋집니다. 여행 가신 걸까요? 일하러 가신 걸까요? 강정호님 신청곡입니다.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0: 렌탈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광고 전에 흐른 곡은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 강정호님 신청곡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6월 10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직하게 걷다 보면 어느새 높은 산의 정상에 닿게 될 것이다 는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올라 정상에 닿은 후 또 다른 멋진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나의 아침 동지. 그대와 하는 아침 김용신입니다의 김용신 선배께 띄우는 저의 신청곡으로 오늘 1부 마칠게요. Of Where We Belong 1부 끝곡입니다. You know.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날이죠. 드디어 월드컵의 막이 오르는데요. 누군가는 우승을 꿈꾸고, 누군가는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밟고, 또 누군가는 벤치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서로 다른 자리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벌써 설렘을 안겨주네요. 축구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지만 승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화려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동료를 믿는 마음이 결국 팀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뜻이죠. 각자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후회 없이 뛰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대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리키 마틴 The Cup of Life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오늘 오전 11시에 첫 경기가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전 열린다고 하는데 광화문에 또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아침 이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거리 풍경 좀 알려주시죠. 11시에 시작하니까 아마 그전부터 좀 북적북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후회 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뛰어보는 하루 만들겠습니다.

0: 함께 응원하면서 2시간 함께해 주시죠.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

0: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7: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6: 큐큐큐큐 큐밍.
7: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글레오?
12: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벨린다 칼라일, Heaven is a place on earth 들으셨습니다. 에릭 카멘의 Hungry Eyes는 이진원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10시쯤 온 가족, 손녀까지 당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공세리 성당도 둘러보고 이것저것 둘러볼 생각이에요. 9492님, 공세리 성당이 진짜 예쁩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너무 푸르르고 아주 덥지도 않으면서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 커다란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더 아름답게 할 거예요. 사진 많이 찍고 오세요.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9492님께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2년 동안 다녔던 어린이집을 퇴사하는 날이에요.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되셨다고요. 시간 안에 또 몸 건강해서 얼른 회복하셔야죠. 3866님이십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여러 가지 또 설레는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그대와 여는 아침도 불금이라 설렙니다. 오늘 설렘송 투표가 있는 날.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 보이시죠? 세 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투표 참여하신 후에 그 노래를 선택한 나의 이유를 레인보우 앱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 가운데 10분에게 커피 쿠폰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부산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야외 활동할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더위가 한층 강해집니다. 토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내륙 곳곳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가능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지금 17.9도고요. 광주가 16.9도, 대구 20도, 부산이 20.2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에드시런의 퍼펙트 들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퍼펙트했어요 하시면서 꽃마리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머른5의 메모리즈는 수산나 종명님 정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후배의 애정어린 선곡에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님도 주셨고요. 남보현님이 미나님이 아침부터 울려서 저 겨우 진정이 되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희 그대와 여는 아침 바로 앞 프로그램이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정민아 아나운서가 오늘 제가 마지막은 아니고요. 일요일까지 하는데 생방송은 내일까지 해요. 근데 오늘 평일 생방송 마지막이니까 민아 씨가 잘 가라고 응원해주는 메시지와 저를 위한 선곡해준다고 일부 끝곡을 그렇게 노래를 해줬어요. 멘트도 해주고. 사실 민아 씨하고 저는 새벽 근무 동지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방송 생방송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굉장히 끈끈하게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 제가 방송 준비하려고 여기 앉아있으면 민아 씨가 1부 마지막 멘트를 하는데 제가 그 멘트가 늘 너무 좋아서 종종 민아 씨한테 아 민아 오늘 너무 얘기가 좋아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런 얘기를 좀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진짜 좋네요. 저는 생방송 내일까지 해요. 오늘은 안 올 거예요. 이러니 그래도 마지막 인사 오늘까지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나눠주시면 고맙죠. 7시 31분입니다. 카일리 미노그 제이슨 도노반 Especially for you 코파는 러브버그님 신청하셨어요.

손이 많이 가면 좋아진다의 의미는 성실하게 시간을 쌓으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실력이 모자란데 빠르게 그리려고 하면 꼼수를 쓰게 된다. 뭉개진 연필의 넓은 면으로 빨리 칠하려다 면이 뭉개진다든가 급한 마음에 정확한 관찰을 하지 않고 상상 속에 색을 쓰다 보면 실제와 다른 사물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찰하고 침착하게 실력을 쌓아야 한다. 요리도 재료마다 살짝 소금을 쳐 밑간을 하면 각각의 재료에 간이 배면서 화학적인 변화가 생긴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여러 개의 재료가 쌓아 올린 시간의 맛을 정성을 들인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요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메이크업을 하는 전문가의 손을 볼 때마다 놀라고 만다. 단지 손이 지나갔을 뿐인데 접시 위에는 완성된 요리가 올라가 있고 종이 위에는 그림이 나타나고 밋밋한 얼굴은 입체감이 살아있는 배우의 얼굴로 바뀐다. 하지만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는 정직한 시간, 반복이 필요하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성실, 겸손, 성과 등 많은 추상적 요소가 필요한데 오랜 시간도 빠질 수 없다. 과거의 실수가 켜켜이 쌓여 단단한 오늘이 되고 성실한 오늘이 내일을 이끈다. 레이어가 여러 겹 쌓여 각자의 고유한 건축물이 완성될 거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낸 티끌 같은 일상을 돌아본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정재경의 초록이 가득한 하루를 보냅니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꾸준히 매일 아침 그대들과 만나온 시간이 참 의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오랜 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지고 그래서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대들의 얼굴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대들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하다 보니까 아 그대가 이때 참 어려웠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환경들이 좀 바뀌면서 어떤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 스토리까지 제가 다 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따시게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는 아니었으나

0: 이 노래가 따시게 님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 노래 좋아서 깜짝 놀라면서 들어요. 저녁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하시면서 에릭 클랩튼의 Let It Grow 이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10: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 오늘의 설렘송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투표하셨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투표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2부에서 듣고 투표하시고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가경 취숙님.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3: 기꺼이.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 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 넘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면서 오늘 아침 뉴욕의 3대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기업 공개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하고 현지 시간 12일 나스닥 상장과 함께 거래를 시작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화려하게 막을 올린 가운데 개최국 멕시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0으로 이겼습니다.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오늘 오전 11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데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응원전에는 최대 6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서 29만 9천 원이 무단 결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인 오픈AI는 도난당한 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20살 대학생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반찬을 나눠달라는 글을 올리자

동네 주민들이 라면과 고기, 생필품 등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학생을 따뜻하게 안아준 이웃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훈훈한 사연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세븐에드님, 옥수토박이님 신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용신님은 그럼 해 뜨는 방송 시간대에서 해 지는 방송 시간대로 옮기시는 건가요?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와서 간간히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은 또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6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CBS 음악 FM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옮겨서 저녁 6시에 저녁 스케치로 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김윤주 아나운서가 와요. 표준 FM에서 랄랄라 진행하던 윤주 씨가 옵니다. 지금 저희 인스타그램에 와보시면 CBS FM U, CBS FM YOU예요. 여기 나오시면은 어제 방송 끝나고 김윤주 아나운서가 꽃다발 들고 선물 들고 저 만나러 와줬거든요. 사진 한 장 찍은 거 올려뒀어요. 윤주 씨는 저랑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 친해요. 방송도 잘하지만 저는 윤주 씨를 따로 저희 집에 초대했을 만큼 그 정도로 저에게는 서로에게 되게 응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방송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아마 오시면 랄랄라를 들으셨던 분들은 또 반갑게 이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누구지? 하면서 귀 쫑긋해 주시다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분명히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다음 주에 이어지는 새롭게

0: 홈페이지 설렘의 변을 남겨주시면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역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9069님입니다. 그대 아침과의 인연은 19년 전.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이 시작되던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출근길에 듣던 라디오에 둘째 출산의 기쁨을 문자로 보냈는데 그날 아침 그 사연을 들은 큰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너 동생 생겼니? 하고 물었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신청했던 노래는 몰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 일을 계기로 그대의 아침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애청자 모임에도 참여하게 됐죠. 애청자들은 무려 19년 동안 연탄을 쌓고 나르며 한라산 10배 높이 이르는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설렘송. 그동안 많은 PD님들이 다녀가셨지만 지웅 PD님과의 이별은 퇴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욱 슬프고 아쉬웠어요. 그때 지 PD님의 마지막 엔딩곡 로이 클락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 이 노래가 저의 두 번째 설렘송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15년을 함께하며 울고 웃었던 노경아 작가도 작별을 고했죠. 그대 아침에 책을 만들고 귀 기울이게 만들었던 수많은 아침 공감과 오프닝 멘트를 남기고 그녀는 그대 아침을 떠났지만 그녀를 향한 애청자들의 엄청난 감사와 아쉬움은 결국 그녀를 펑펑 울게 만들었죠. 그때 만든 작별 영상의 BGM이었던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이 노래를 세 번째 설렘곡으로 골랐습니다.

노래 세 곡을 듣는 동안에 사연이 하나 왔어요. 7503님이신데 아, 인서 아버님 사연이군요. 그때 동생 태어났냐고 물어본 인서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사람입니다. 저 아직도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지금 방금 사연이 도착했거든요. 와, 라디오 방송의 묘미 제대로 보고 계시죠. 누군가의 사연이 실시간으로 나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9069님은 그대와 여는 아침 초창기부터 그대이셨던 분이세요. 연탄 나눔 활동을 19년 동안 이끌어주셨던 정말 고마운 분이시기도 하고요. 오늘의 사연을 보니까 이 설렘송 세 곡은 그대 아침과 또 9069님이 서로 뭔가 시간을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만났던 때 그리고 누군가를 보낼 때 이별할 때 그때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노래 세 곡 들으면서 와 저는 그 예전에 그대와 여는 아침을 함께했던 PD들과 작가들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잠깐 추억의 시간을 가졌는데 무려 19년 6개월 동안 11명의 PD와 제가 일했고요. 3명의 작가와도 함께했습니다. 11명은 너무 많으니까 3명의 작가는 배지영 작가와 노경아 작가와 박현주 작가 이렇게 함께 일을 했네요. 제가 복이 진짜 많아서 CBS의 일잘러들과 일을 했습니다. 19년 동안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랑 방송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청취자들이 있을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탐내할 만큼 어떻게 그대 아침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 들을 만큼 멋진 그대들과 함께했죠. 9069님도 그런 분이시고요. 용신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오늘은 뭐 설렘송 세 곡의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추억의 노래이니까요. 몰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는 46.5% 차지했고요. 로이 클락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 28.4% 차지했고요. Family of the Year, Hero는 25.2%를 차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 속에 이 세 곡이 또 저에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8시 27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본조비 Always 210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 뻘쭘히 교실 확인하고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죠. 내가 아는 애들 어디 없나 소심하게 두리번거리면서요. 소신병의 아이들, 아 언제 저 아이들과 다 친해지지. 쟤들은 또 어떤 애들이야.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미묘하게 섞여있던 그 기분 기억나세요?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하나 괜히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야 용신아 하고 이름 불러줬을 때요. 와 진짜 기분 좋았어요. 아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지금 딱 그런 기분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첫날, 2007년이 시작되는 새해의 첫날. 두근두근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시나요? 반가워요 여러분.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박혜진 님이 목소리가 용신 님 맞으세요? 아니죠. 제 목소리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제 목소리 아니에요. 저 이렇게 이런 목소리 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게 2007년에 그대와 여는 아침을 처음 시작했을 때 1월 1일에 오프닝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걸 어디에서 찾아온 건가요? 명예 PD가 이거를

찾아냈어요. 저희가 첫 곡으로 아바의 해피 뉴 이어 첫 방송의 첫 곡이었거든요. 1월 1일이었으니까. 이거 튼 거는 기억나는데 저 이런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아니라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이러고 있거든요. 둘 아빠님께서 와 20년 전 용신님 목소리 짱 매력적인데요 라고 하셨지만 지금은요. 아, 지금이 더 낫지 않나요? 지금 막 웃음이 나면서 또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1186님께서 저 이 첫 방송 들었어요. 기억이 나요 하셨는데 시그널 음악이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아니 시그널 음악을 누가 바꿨지? 지금 막 그런 얘기하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대들이 들으셨다니 뭐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증거가 이러니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와 옛날 생각이 나면서 정말 뭉클해지기도 하네요. 그때도 들으셨던 분들 계시겠죠? 예, 아까 1186님도 등장하셨으니까. 오늘 설렘송 들으면서 그 박근상님 사연의 주인공께서 19년 전에 인서의 담임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문자 주셨잖아요. 이거에 또 많이 놀라셨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다. 대단하죠. 지금 아무나 이름 한번 불러봐라. 이산가족 찾기에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그대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저희 내일도 생방송해요. 다 괜찮은데 오늘은 안 운다, 안 울 것 같은데 그대들의 사연을 보고 읽으면 좀 울 것 같아서 요 개별 사연들은 내일 읽어야지, 내일 읽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아 명예 PD가 요거 딱 틀어줬을 때 제가 진짜 눈물 살짝 났습니다. 용신님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무지 많이 쌓였어요. 쭉 올려서 읽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신청곡을 했구나 추억에 잠깁니다. 저는 애청자인 엄마한테 영업을 당해서 이 라디오를 매일 청취했는데요. 엄마의 퇴사, 저의 출산과 육아, 복지까지 저의 역사를 여기에다 기록해두었네요. 긴 시간 동안 쌓인 기억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져요. 3911님의 역사 속에 제가 등장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 가지 사연을 제가 다 소화하지 못하고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은 좀 죄송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대들에게도 이렇게 보낸 사연들이 꼭 소개되지 않더라도 나의 기록이 되었겠구나 생각하니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얀 귤꽃님 청해주신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비지스 Don't Forget to Remember.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하는 추억을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라고 하셔서 마지막까지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요. 내일 저희 생방송합니다. 내일은 그대들의 사연을 좀 읽으면서 정말 작별 인사 할 거고요. 이미 많은 인사를 남겨주신 거 제가 하나하나 잘 보면서 내일은 더 가깝게 가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생방 마지막 부분에 인스타 라방 한번 켜볼까 합니다. 내일도 많이 와주세요. Wet Wet Wet Love is All Around 핫종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해서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워밍업만큼 중요한 게 바로 쿨다운이죠. 운동이 끝난 뒤에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서서히 심박수를 낮추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과정인데요. 몸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또 치열하게 일하거나 신나게 놀 때도 또 과열되기도 하죠. 이때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열정적으로 몰입한 만큼 쿨다운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운동에서 워밍업만큼 중요한 게 쿨다운이라면 일상에서도 시작만큼 중요한 건 마무리입니다. 잘 시작하는 것처럼 잘 끝내는 것도 놓칠 수 없으니까요.